0: 잠릉 르그빈 콰양스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치등 아유 심코나현 비인 지르크 드가젠
0: 알랑둥 잠릉 젠지
1: 아망 투르 흐테르 므근거 스노르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본 신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나랑 무
1: 알랑둥 잠릉 르젠지
2: 자시 덴비 년컨족 부나바 최초의 모인나 통대야 랑종 잠릉어진 치치피레첸는 나치 체남라 동아 가정 특비시피 잠릉 기서 제비종 저거 고종 지바 멘테테 통지엠비 최치 티터셈버 가세시
3: 시양커 멀린 통과 가염초니 스피네네 공마르제모터 루치트 롬비 나츠젠 따르탕 아름부치테 미르젠치제니 시가이위 나간 다들자 안나스스피 메롱게 잠빈 다들 아이온난 쳔밀르드르치 공이 원바종이 쳔스 성기 가르모 얼거튼 메너즈게제위 롱땡겐 칸도 허릉나르톤 거 고리 오크르라메 카르네 메토코 쳔르브 니얀손 타만 추키 갈롱게 시야 키 얼지아니 타 과젠타 롱땡게 갈란데 니니 코마르디아모게 손너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세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세속게 년다 있느리
2: 얼고머 차티 아니서도 얼고승 차티인 조버섬
0: 야 다솝지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 지금 서송실 우덴적 기사 샘서종
3: 치젠 델브실랑미 람카르 나티 람튼 우치 참친 치람반
4: Kejian, dalam jalan ramai lam kare, ngaji nyamuk tamjendoru celak sen.

레이저링 산칸다리드나 치와르금더니 점저쇼디 사른지르 세군노 참바 통진하시기 되었던 디능더나 준덤목은 점저당대와가 산지르 좋던데 저 선릉게 단여로 종남게 양거를 큰다라 대한진의 다 통종게 영점드니 토거를 친다 니가 그 정도 근데 뭐 산지르 좋 단디 영 점저당대와 근데 뭐 좋게 산지르 좋게 단데 된천이 날이 나시게 되서 되서는 안에 되서 등게 와서 여름 틱틱틱 그때 나면 총 와금데 그 동각 세군 동상 동상 다든지 한각과 같은데 다통이 하라 한각은 요소 남담된 손이나 디서거니 디스틱 치고 와는데 손이나 인 디서는 안이 디스 된거 와르트 단디 다 한각 세군단이 다통한 요 농큰 요건지 꼭 했더니 디서거니 틱 치고 와르트 아영 한각이 하라 영 다통한 요건지 꼭 너무 그냥 산다 이런 세고 대전 할 사람이 간데 용는 된 손이나 단도 뭐 그냥 디스거다 그냥 가지고 그거 해 단디 손이나 쇼 단디 한각을 아스고 단단히 하라 다통 요소는 다통이 한각은 요소는 디 와르 나 저 이티스가 라카나나 다 영지 근데 지금 식수세 공도 뭐 그냥 쓴다 이런 세고 뒤진 거 도보가기 버다 영 초단 디 소소자 야마는 용크니오나 나다 디가 사람들도 저 영나 저 디 디슨 디 다다 야마는 요주인 하진가 같이게 디한친다 초단 나 강노년이 좀 다등 초 다루금 토르징데 토나스 디신 거 초상이 소소 운점라 데크 머나드 영 아초 상이 소소 다 군용이나 저 지그라다스 권다가 인데 좀 고듬세 주는다 뭐다 영 다한친다스 권다 담지다스 권다 망아가 저 거리요 그다음에 저 단다 이게 나니 말하시잖아 하참 망아요 그다 군용 저 잔자 세진나나 리공 세진나나 담 소로가 영 다 중 소소나 좀 지그라라 왔는데 그다음에 그 윤다스 권다 내가 롱콜라스 권다 담좀 고듬세 진다스 권다 뭐 사년 망아요 그때 진거

만저 작심 김종콩나 최속금 종콩 등 통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진양의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지진질

0: 올게 결절 연습해봐 고용실. 키야 년부 졸습제 여름철. 어떻게 결동네 결치기가 연바 연치기바스티. 화나 녀혈의 년도제 전도가 올당. 자른 하디제 전도가 올. 흐트는 멍화당. 양나 안나마르디제 잠치 올소. 어떻게 년부제 럭질라르 멍제 연브마슬. 안연람비 아른가 삼두 총비 갈차다방이엔. 오티브쇼게 럭젤라 나르리에 디룸샤칠 체릉 돈주지 남진의 파르티 쳔니 아단그르 쉐르데올라 레나레레 아겐중 쩡르치디 쿠 짜당 자마스홀라 다르치 요트 쿠 무마히 칸양 망보이올 루치가 디츠브 지상 키 디크브 만자비 오티컨 게르둑라 시마 나미 디룸시디 고동 사콘체 강사 강데 쿠 강지 파비효올 아르흐치브시나 키엔 다브름 범아니 파빈시오데 키엔 냠푸제 잠친데 떠나데니 고독케 레친지바당 소치거든 쟁이진지바 머츠진지바지 총요브마슬 다룽어 제크무 송치우젠데 히디 마 망푸시라 제족시흥 아랑게 바르치치 아니야 마친당 마친은 다브루지 자통다 송충셰젠 효알 니스통 주제도레 고독클라 레니 옐크르 주제 잡추르고 체릉 돈주치 쿠와 년포법 쇼그지그 토마 바른짐시바당 잠치데르 까브제비 총무상친제 조미가 여츠르 샤르가토브 년포법 쇼그지그티 화른짐시니 샤르가토비 콜라 가르메제 일치 셀샹 년포법 샤지글라 나르리 시와 사무시치 루테르 키 아파탕 조니 따르르 아니 마친라 강쿠르시바당 코츠 니네 지스마장 강탕라 송지 라브르데 아피 까브데르 쿠아린든 제시엔 바지비치 키 응어리브레 킹와나 삼시셸 스탈럭 바시글라 셴니네 킹와바단 고크브디당프다니 키 강쿠르당 제비 바르 망보랑샹 데레 제초랑디가 샹디 서바당 조클 서비아롱 조비엔포 삼치 셰기 뎀진 뎀스톤 토미스탕 샤르가 응당부도바당 종게 제컴체 기콘스티 만데 자슴 종이라 야쿠브 젤릉시비 안얀포반 뎀스톤 토미스탕 펠숑 샤르가 토브
1: 아제니 브제제짱 빵니 빵길은탈 바순당을 갑수지 콜라즈질 망부 잘와티 티틀라 워무시베 잠치들 니스동 조업질로르 중기 생근 제치에 냠푼데임 뜬리 촌두근 림치에 냠푸 찬충거 세르제 드마투 잠치 티토제 만나나 키 참우연라 참우 기반이 로제드노와르제 시빈 잘롱제 제름 빠르나요 키야 므꽈지 잡이 냐리당 아랑숭 오틀라데니 디 므근당 버터도장 모둥가 남길 몸브른 좀비 키 오틀긴 절도글라 지르나 사무시요바 사우르도트 아마친 종당 지니 살롱들로베라므르데 니 람듬께 아르긍데 모정정데 지비츠 흥기 아르롱라 괴증 욕반 통상 토당불 던디 인지중 통화인 아랑니 제니와 참을라데니 냠센제 제컴 코리그 토던 지와 라스가 원바디 체숙가 뎀바 쩨요지 셀츠구츠던 도장 띵아라 아랑니르니시 사그젠들 송슈쵸셰비 뎀바 고물지지서지 나츠 머리리가 송슈쵸제도 흐나 하정 총총식다 방물 가데 독자 찍답드나 직튼 용라 쩨근당 아나므른 세르니 아리에 덴들르기 바와 예헌 발리스가 멀라라시가 아랑일 사원진데 사그제 챔버 기스지기오 집샤뇨 니삼나 체능 돈드브나 사원덴다시기 인데 암니 마친제 거졸자비 사그제 챔이 펑와르 코당 쿤자비 레비 사원 멍데 미텀니 제딩게 냥칸한지 디체거근거 다튼거 강종 세스므 렌천 동첨데 닌조 렌천디 좀드르 바 타무 체랑당 좀드긴 간커와 소놈 체랑당 화튼자 다르클와 시글로 자칩 다르클와 간트 체랑당 소놈 렌친옌 카우센 소당 챔근 야니지 제남비 냔름데 좀바인 다데무기
2: 다네 비진제 디스르 제그니옌
3: Өрмін өркіл ол ұлтынге дей тұғсарын кір.
1: Нянканаба чецу демуйна дэрэнна чэрсэгэ ништун ешгэлэ дажгэбэй цээн адан ярсэгэ дажвэй цэньэх, уоцэгэ дажвэй цэньэхэйн ла за ба сэнгэрэй. Шунгэ тэнгэ дэй тұғсарын кірлэн сэнла нянбэр гавсэшэ.

야 년이비 두고 총총소 지난바 데모이나 다다케적거 산지 능진반데이나 총응 오르거 동칭거 아 셔투디서가 땅카마치 담비 땅타 동시진비 나총시비가 측거 다동림친 안지나 두고 총총치리 특거 두고 보자주이야 아리에다나 두고 총총청마게 영 아 나초 터몽더근노거 세라 총총 나총시비가 슬림친데 년조 아 데닌 초닌지나 영 잠바 리리그능나 두고 총총치 로카 등 잠노거 아리게 슬링 망아즈기 쳇더고 지시요 디젠거 두고 총총청마거 십던 용고 아리에다 두고 총총청마거 히슬때저 아 다르캅 돈덤비 제치 직직시비 디친 단직적 송즈가 아리에다나 직직시비 님문다 등들다 등이 보자짐거 준텅진 아 갑수진거 두고총총 망아즈 히타고 리에다 디초나시거 실러릉나 나니 샤프투 참나 나니 디한치니 셰파세나 나니 가나스템세나 나니 아 도모거 두고총총 시거 망아즈 그렇다 두고총총 더 참마거 하랑은 근 준텅 더 쎄따도니 됐더니 하랑은 그 단기나 갑수고 있는 자그 하랑은 깊수고 있는 자그 더 참마

야녕이비 님비 쇼르트 요코즈가 중아 초영 더스타비 실 녜모르트요나 포차르지만 디와자 유마르젤 디다나 추실 삼치 유과트 포차르지마케타 포차르짐그 나충시피 가츠크 찬충 동우 조키 드긴지르 거스컬럼 더빌란드가 땅아 파마이나 초코 게르게이나 초코 나님그 초코 총총 젬바 몽즈가냐 출리나 초과 리 드나가 신념 찍트 렁치 말음세고노 실 녜모르트 신년 주엘

냥니비 두고총총소 공닌지나치 조기 드긴지르거스컬럼 더브젤리다땡이 두고총총 긍진 선접라 파워 천리니기 랑노급실 나이 랑치야 말음 세고논디니너 리나 두고총총 참마게 쇼자 어닝거 순인지나치 디티나라 실흥의 모습가님 더 링킹지는 지금 건축글랑노급실 나는 로마 총총인 세고논들 대나친 리니나땅아 나총시비가 지금 찬총니와 디바가 지금나시가 당대 고지교 노그 시중라 하나 뜸니가 신년 조일

0: 야 뉴니비 두고 총총초 다타치즈가 산지능진반던지나 나충시비가 즉그 찬충니와 티바가스틸린야 단성그 티바가스틸능아 시중즈그라 가나스탐즈그 체타고르시요 나 두고 총총 참마그 나 시중아니나도카 가나스탐아니나도카 아리 나치 응나 통디 고디오노그 시중즈가 년주이 시중디 카싱아 다 니토크 닝니비 소치 총총즈 크게 차르완디 시그 선능 찌고니 더무즈그 더나 크게 차즈가 차르와디 선능 찌고니나 디한치니 크게 탑고파 차즈가 테니다 등이 하는 그 선능도 세니나 니슈가 듣고 싶은 총 참마가 삼지기 과즈 통 능기스 시중디 잡록스 나치 고고노 히고노가 탑샤라 니리 차즈가 조크요크 디슈가 영 삼지기 통고
1: 내가 총총 아부 차름 밟고 논데다 시그식 생기욕 이 체크글이 차름 밟고 디다 안나무 흐튼느꺼 종이 흐튼느꺼 니울어 주위 지흐튼거 시앙이 담쳤다 너가 요리요리 새끼야 닌끈오 흐흐흐흐 왕니꺼라 아하 나 차름 안 디다 니에식 생기고 아보그 세마 에이 차로안디라 차르고스다 요치르고 가디 차르고덕단당나다 차른바 마탐나무니 아 따땅잉이 탑축대 기르와즈다리 던돌이다 아보 차로아그 차르고자그 와송즈야 라오르즈니 버르너그즈가 태땅즈야 아부 셰죠 아롬 버너 치 차르와그 저구르돈사 강나요온드기 치 어히 나 차르완디 니치 생각고 차르다와그 고너즈 마리아 응을기 요츨 홀론 바 홀론 끄땅땅 타고 다 지노 버너 끄떡 치 고이 이암 차리 실코린다 시즈
2: 차라고 아르고스탄토나 다슝오호 지그나마리아 가티 차르마오나 담농고 스타스흥 청마치 터나마르 디동차리다 나 카디 흐치그라요노마르고
1: 더 세스라 담브그즈글랑이 자가 총총 아부우시와 하이기땅이 시르코리에랑게 캬마와성즈기야 자가 총총 아부 영 송송송송송노 세즈그 카톤당스 흑시스티노 세그능나 숑무마마즈그 치스능옹고노레기 자가 총총 아부게
2: 차르완디 철구스돈사카나욘드히 차르완다다 닝코너즈 마르고 네식 생거라 응리 요츨 콜롬바 알로엔느까땅땅 타야
1: 다지 디노 세어그능나 치슬몽고노가 정무고이 정무총총도고 이암차리
2: 아니그니가도 초리글로기 헬리 지게지대땡인 더시스 치 차르와그 철구스탄도나 너초강스그니 초고니 너치강스그니 치슬몽고니 가테 차르바마탐나 치청마르감조너 친친청마라 차리 흑성칩청마라 흑감조너리야
1: 더지땅이 저거 총총 아부그시와 차추지기 땅이 반듭각성한 주성지야 양 저거 총총 아부 초가 저진대리 말아요노 그게 얇얌수카 토한당지야 얇얌수카 용의 흑치띠노 냐친지 그르근단나요노 어리기 다니 저거 총총 간다 지스
2: 아로 냐친 초대모 차르와그 철구스돈사 강스그나 요온드게 제히 찬데다 오마직 생거고 찬데도 와크 코너스 말이야 응아 리요슬 올론바 알론 느끄땅땅타

저거 총총 아부 응구지나 샤트그스 땅땅 노지니 샤슴 그 토라 슈흑송니가 겨져라 퍼송스기야 저거 총총 아부 닝긍 오지지기다 사라럽송스 저거 총총 아부 그땅나다 흑스그마란 담벅 샤트글라스과 마 마즈고 노치엔가다 흑치그니 코르그즈고 이즈고스 그게 아리 마른 그 쳔마송이 치정가능아 쳐 강리기땅이 다 그게 쳔능한 주의 아랑리 쳔마 쳔마 지교고 치카와 커그세마 실코리 로과 정카지기 당스기 잡나 샤로안데라 코사당 니니 멍거고 더 도지야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다다치 저거 산지 능진 반등이나 나 총시비 가츠근 지티 참바 리비 가콩이야 리다나치 리비 가콩거스컬럼도 빌리다팅이 나 총시비 젠시등 영나 나 총시비 대통 젠시 거거 시샤 망아즈기 치종 오타너 리 대릉진아 영어 진담능나 하정 멍터저 구이지친 니돈세고노 아 담만난데 치종 오즈조주일 다나 두고 총총 참마게잉 Nyambi shuwar ta tab jishun jina yung datang dastawi chichin mga zi chichi ta kuisha

0: 다 지친다 창마 충시 디가와 책임 바빠이즈 그 책이 좀 바뀌었지 아 시샤기 수가 책임 바빠이 노가 담진다 영 시가 소님 등단바 동의 노진 그 저거 총총 창마 그 잠는 그 지친 강문 그 담질라 년주도 시가 개치는 건강 친지 리 대령 지나는 보자 좀 그리 비스카 콩가나가 다 니든 그 담질 세고는데 쳇다 고르시오 다나 같이 님치가 지친다 그 그거 다 니슬르디 능기서 크기 책임 바빠이니나 크기 시그지 차즈그지 요니나 같이 대신인 유엘
1: 히르 간츠그진 다위 카르쿠 알로리르 로샤린 야리 카르쿠 히르 게데 무솔리 카르쿠 알로식 쳇테 쫑토위 카르쿠 나초 루르 댄시 르피 카르쿠
2: 토보 총총토 다다 Chetsu na chung shi pi gazil lensing kyo Rigpi kartung ka chanpur shigtang Nga zi khif shi in thua mu ro Lorik ka shkartin den

0: 다영 크니고 와르게 텐휴요노 흑진이노 덴지나 덴흥시당스 루강망즈가 공정근지나 하카스준 바츠인이다땡이 뉴동근지나 쳇터퍼비 앙일그르바와 즈그 루송니 마츨 올르그바와라 가남슐르그바와 정르그바스코 탈라인지나영 가즈응스톤비인 자지즈그뇽즈 하리엔형 니위트코 총총소 땡릉지나 포우자르김그 어르비 스카르쿵그스클음니 잠릉그치신담바 뉴턴 세고논데 지정 오츠가 아르 디즈기너 저거 총총 창마그 뉴턴 근제나 자지라 콩시디그 가스 가크 강망스 같나잉 콩기인제나 가크는데 창마 동시다땡이 아랑가 차르능라 아랑가 가프숭데 진 하칭이다땡이 지스인제나 미르가 시지 글랍친 즈그니오니 지친 담바즈 글록송스가 디쟁가 저거 총총 창마인제나잉 총디니 아랑니 가크 간다즈 같나라 초랑니가 갑슈그라 푸긴던데 진승이다땡이 아랑니급 진나요노가 차능던지나잉 무군도이주 하정께 침부레 넌지나잉 기르긴땅 파마탐지기잉 니월더 희고가
1: 캠비 시충련신
2: 하루이 담지라 할랑진
1: 흐질비 도커 타진
2: 아르비 아당 캉점진
1: 나투 나충시 비에 가찰다슈

냥니비 두고 총총초 따나 치 슈니 이르비 스카 콩거스컬럼 더질란디가 땅아 시스템 절로그라 시스템 제로가가 노고 두고 총총 참마 시스템 흑사르와즈기 제로이야 아리 시스템 디닝아 아르비 파롤 따식 던전킨지나 워중 종르 종 통정 등위 로르므 갸핀 전자 아르가와그 아 단지나 좀바부 총총 이히치 준저 따나 치 인덕싱 돈주이 나 조금 총총 참마그 십등 용고 나 초르들 시에시 파일 선반나 그는 스토트 냠지 제로 동트 종른 정상 만데 게임딩 호무 친디 추첸부 송송 덴바바 하라롱 근데 사흥 흡이 저송 슈그지르 텔레비 예제 님 가와시기엔 나는 총디니 파이제방더 자롱송위 너후바식등 다타선바 너후드치그빈 동르종 송정등위 로름자비 호마식이긴 스통무치급자 돈질로르 호잔데 사르트즈그바등 다스티버 롱오 즈브체사카 로르지요 나치 호흡킹는 호흡칠 토킹그 닌숙스요바등

0: 야니니비 뚜꾸총총초 참마거르과 시앙고종아 10등윤자 포우자르김그 켓츠가 인도모즈 리시아가 쳤던 죽주일 뚜꾸총총 참마거영 켈마켄나 하른거 닌쿠르나요노 나님그 뚜꾸총총어 젠바 키 켓다식 쇼라 그치 그치티 마켄나 하르송주 제문인고 리켈 동무 긍인지 등나 다 포우자르김그 시엠마트가 얼로르기 등 담바그 뚜꾸총총 긍멍즈그 파처 히지른독
1: 다나 쉽더냐 강인지 등나 아크 증거 카카후나 머뜨크 청아즈기요 아르그는 멍자 레너스군 제켈 아크 증거 카카후나 머뜨크 청아즈기요 아르그는 멍라 레너스군 제켈 리 뚜꾸총총 망아즈크 바칠 키요찌르 다나 츠마가 삼지그즈기 통라 포우 자르김그 켈라 그니요무

돈더가 냠주가 예사드 무조지 가르는데 예지 요나 그주 대친 다통 근거 끌음데 카프통 아코라 지난바가 카프른데 디르트르거 넬린이라 대친 다통 근거 카프 안튼 특급단 혹직 드숨 니르거 흠든 응아라 특급단 혹직 드숨 니르거 흠든 지그드니 특급단 혹직 드숨 니르거 응아흠 특근데 추인 리공거 단 점직거 된적은 디코니 토마 랑랑거 냠주가 딘초니랑거 침덕거 냠주가 용고노 마츠그 휘제 추거 실로거 달롱 토르지가 시코노 고소쪽 탐칠라 잡주자 람드 용주다인 가친디 다르코부추 단 점들 된적란디 라카니 어종숙 데팅 디지그 리르네게 크르게 리콩 쩨르그즈게 양테라 샤와라 람드 쳇득 믹스그 호동거 요노 마츠르그 다 만나 리리그 랑슴 그 고니 디지그 잡주트 톱주트 같이

0: Adatgibi tsib zhe nyan rkabgibi nchongwa shangqin ga zongrgi jirtze la shaargi ya zangtu la tsukhu chana salang da di. Tsongdi huan la, shangqin dangi shujja shangqin na mangqin na jenlian yun hankan ga zhuren wu shou jun da, shangqin dangi shujja juan ba shangzhang lo dung chuan ga zangtu la tobi yin timur dan cham zhe si. Shangqin dangi jenlian yun, zhizhu bugu bu zhang wang da nan, tsongdi la shikbar maas la shtam shil. Shangqin jen guo zhila zhushang fin dang, yang fin chun, li hong ya, li da ye ji, so sir tsongdi la si. 우차준당노동촌과상친당당상친서종과차시대샤가토비 장미의 로튼 김물기 시진핑과 디럽사르위 중기 차치가 정소랑대가 공바 때니 로즈 샘키르시대 디럽사르와 선토른 고바등 디럽사르완저와 디럽사르와 또르 렘바치가 링근가친 큰크라 종우시기바등 나초 소르충시빈 소르흥가 사지등 자와 측버르시대 디럽 소아로진비 아르소시 마멍와르 판승 로웅 등지리 렌디지시바등 디시진 소아로진비 소님 담비 담길 종우시기 브르마슬 허터가 디럽당 마멍라 무우농 머기비 잠치 제자 사르충시니 조연이든 도연이르시비 졸 마치가 렌튼 원브르시기 아리와 돈바인
1: Rambasusi Tangatang Sajunga, Argani Tang, Somriga Jesse Litunda, Santin Tongchin Shigibatang, Tunta Warsum, Somriga Jesse Shavati, Goni, Zorjani, Yachi, Somriga Jesse Shavatim Kananla, Toker Shigi. Somriga Jesse Yamdil Hansu Tang, Somba Pintan Suji, Arangalang, Shamdag Zumushi, Samar Chartin Tang, Tawatani, Somriga Jesse Sastum La Pambi, Kori Nali, Zong Zichin Shigi.

0: ta phong ta re lom ta phong tu ta char tu lom ta jang po tere mo
1: re re
0: ta phong ko ko ngo stan tu ta shon ni sara lom ta yong ha ma go cha chim ta go cha de de ni da pa che phong ko ko ngo di phong chi nong ni de kon na ta mo jang ba re mo ta
1: re re re
0: a nim ta shang char tu lom chong ni wa si ni se ma cha lom ta de lom chong de du ma cha lom ta ti nang ga da po tong ngo ta shin den ta re ye
1: re re re re
0: 네, 당연하지. 아니, 보통 다시 내렸다. 만났던 저 동통이 마음 정도 나왔어, 그래 뭐. 다 보통 나라 마음 정도 안 되고도 스칸디랜드 시그사는 얘기가.
1: 제제.
0: 옛날에 여러 연도 연도 스칸디 찍어봐 찍어봐 못해.
1: 제제.
0: 너무 그래. 마음 정도 내려 주고 그 통통해요. 그 가스에 좀 좋다 할 거니까 다 말로 그 통통 아니야. 통통 뛰는 거 좀 내리는 거 아니면 그다지 찍어 넣어 뭐.
1: 응.
0: 아니 다체 정세 군이나 나저 카토테 스타블리 아 아니 인산타테 쉐치크 게르든 스몬레
1: 제제제
0: 아 게르든가 카토테 다 랑덤바가 게르든 그가 로가 니레 그 나가로 어 게르든 치클로 니에 쳇던 거 그래 대도 복선 분나 게르든 스미요 그냥 정말 아
1: 제제
0: 다섯 총나 맘도는 아니라 아니 좀 좀 좀 말해
1: 아,
0: 다 망치 딱 그게 저거 내려자. 미 톰존만이다. 아, 이 그만치 그 저기 와선다. 진짜 개근다다요. 그래서 아니 근처 선나가 토대요. 아, 아니 그 횡도 공통성 좀 그래요, 그럼. 저리에 단 톰톰 들고 선들이. 안 터지게 아주 관리 야 마음처럼 좀 버려요, 관리가.
1: 예, 예, 예.
0: 아니 됩니다. 시안 거는 시안 유지 법칙 설치도.
1: 아, 예, 예, 예.
0: 진나다 젠덩거니 그 첸디젠 나카스모 고목치 예코코코 그 아니 체정을 제도 미스티 게르딩 고쇼코니 체정을 제 다니엘 잠박치 총리 고쇼코 아니 다데 아니 그 첸디 누나 아무 나박스모 다니 되는 거야 지금 총리 고쇼코니 나다 덴뎀 카인데
1: 아지
0: 체정 잠보 나는 시엔니다 록스모 돈리야
1: 아지 제제
0: 다티 카토테타 마르기 무게 나도 답시지라 지부카나 아야 코스코레스르나 ti jinan zi tu ti koram tongo ma da shijilar ju khana tofu zi ju zi nyan go mu tofu zi ata ayin ka chatsa ka ju kri
1: ta kar tuk tig rungal hobjung ga koram te shirkur na dang jam na rungi zi chi ar jil ka na ga doan dagi na chuk yang na zi ga jil ka na ga nyatsi ga nyuay na chuk yang na rungi zi ga gergin dang ta ta ni rungal hobjung na chuk zi shirkur shirtin na rungi nyatsi ga toni chi jil ka na ga doan dag chichi yuk
0: 보통 이 교수가 좀 좋고 하는 저도 이때나 지금 사는 거라 이제 이런 자꾸 좀 받는 분들 거 저는 여태나 지금 멋있게 다들 저 소화 프로그램이나 신나 바이나 또 정말 멋있게 또 그래서 저 제가 파츠가 맘정난 저것도 다 이제 매저 유쇼니 다 노래에 애사금부터 내려 뭐 애사금은 그들 갑 그들 이나요 또 저가 애사나요 또 어려서 몇 섬 더더라다 시작다 거리다 마친 그거를 안 줘보는지 그저 야산진이 송타야
1: 그렇지
0: 손도 땅이 때자 이 잡다 백고다라 가서 멈추거라다 멈추카라 그래실 또 뭐 누가 다이 좀 뭐디 카다이 좀다 그저 남지 스탄이 되니 고모테 아니 그래야서 그저 그저 리크르도 땅다야
1: 그렇지
0: 너무 비투다 보통 오다 뉴 셰제 군이었으나 녀스크 군이었다 녀르긴데 똑똑 말이고
1: 나다
0: 총그라다 니 동파진 니 동 지역인들이 곰바 곰통이나 적군데 저 참 조스톤 녀시 세르군이나다 딱 정말 양수가 저 때는 막 찍겠다 리스미 감도나단 너무 녀르기 막 찍나라 이었던 다시 땅을 털나요 비야가
1: 제제제
0: 그때 딱히 셰제단들 걸리는 일한다 조금 살나나다 근데 저 그저 유나 침으로 달라니나 단데 저 따때 저 거기다 안서로 통하다 저 팀이 난다 저 그지 너무 잘나고야 같이 그 휴대도 좀 다들 체크 것 같아데
1: 예예예
0: 따다 인벤다 되나 지금 저 거다 저라 되나 이제 혹시가 선바이 너야 같이를 저 심ptoms 같은 게 다 근데 저들이
1: 아제제 프카프트테 데완능니 아타 셀롱와 니즈가 차식 예코런조노티 덴지즈기 카브다즈기노 고름고 토니타 뜻슈 초아라 뜻슈 시카 드니 뜻슈 코릭데 날릴로비

팔레스타인 이슬람 고글 잔지 하마스가 집정인 사주베데 하마스인 토름 혼르 하야가 닌테르 엘랑가 신절론 친알아케치라 카퍼르 당르테 팔레스타인가 나툰당 사크크 네우사르브 트위더시 사주리샤지르 하야가 카퍼르 동급단도나 예스라지 때머 자차 사클데 잔질당 잔종시 버마선 최근 참조베 드인턴럭터시 버 와르실즈요세르 K Palestine Google Shoko Sosu Tang Palestine Mamunga Lang Shugostambu Yajig Shibatang Palestine Murika Amgambana Nguanjir Shibatang Chaparta Israeli Zanzong Tang Zanzong Jigdrawarta Mantata Google Shijinser Sadule Shijir Alak Chiga Kapertung Kub Palestine Mamantang Palestine Shoko Sosi Israeli Jabgulundani Semku Tambu Mumber Zantoshi Kitandun. Ayalunga Muntata Wikir Sakija Mamantang Chapur the Palestine Dang Libananja Mamangji Esraj Zanzil Dang Zanzung La Gogul Shebi Satunarangjinja Sajidir Yapjur Shejinsir.

0: 俄罗斯甚至普京个策略，人家那身边的包呢，咱们跟陈东康作为外科的同志些，可不单独呢。俄罗斯个有人能玩个追梦，当然现实是。
1: 그난지단도는 어르세가 요르릉라 니콘콘둔 시엔츠므즈그바 마인버르 요르릉그 어르시 니콘요르 키든 마시버르마슨 어르세 냠그든조르 리와시징스 부징게 자지르 요르릉다룬 어르시 드림그 머크난디엠 그빙이버르 어르시쇼 예치토비 머시인기 어르시쇼지 어르세 니버르든 탑지그 밤닌종들이오비마라 예치시 머슬 데는 나둥거 사와인스

0: 오스트레일리아 신대론친 홍인현가 최승민은 오스트레일리아 영주공시 장저 등른치 급단돈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스라엘이 리바논가 네분할리 자적도 등으로 월글 시즌이 오바던 웨이크사키틴 특존 참조비 드윈튼나 네퍼더 리바논 요기스 홍인현 교자들 오스트레일리아가 나튼 티타가 남길 하정 정우인 나치 네분할리 자적도 등으로 야프큐르 머시바던 나치티나 특존 참조버 토마니니 리바논능 등디기버 삼지요스 호인샹가 오스트레일리아가 티엔니니나 이스라엘게 머게르슴당 초바즈라 앵알로르 그그듬당 이쿠르 차이크그시데 이스라엘게 단둘은 칸지 조던 정위 넘점게 팔레스타인가 머르 저그줄 베버 골런타파 데그시 오스트레일리아가 신드부그 티엔니니나 사주베데 오스트레일리아가 네즈란 수구 조부야 크브당 냠데 텅디 그그듬시 에트블럭터시바이 그그듬리 투당불 이스라엘게 단둘은 칸가 샹라 그그듬 샤이게 뒤서적바이 디 임츠나 샹라 데트가 단둘은 칸가 저흐 데니스 제료 비인스 Sering
1: Рендин шуметтен черби елевсин Япония.
2: Кылыркыл сонун гижерби каңчун гүнжерк.
1: Аргарчылар мондан жерулви аргарсыз жардан ча. Варнын чынжи пони тахтумли цан.
2: Варнын чынжи пони тахтумли цан.

0: 야 저거 데모 데모 데모 데나 조테는 그 리슨 사르판지는 아시기들 레르발 할롱 타르클랑 빙고가 알롱 세스군우가 제르근더 스간 삼딜거 치클지 양나 리와샤 치스요 오
1: 데 오 냥칸 용나랑 덕지를
0: 거니 그래
1: 오다 조 먼저 받아 쳤던 거 동어 고정적 건 걸로 시작봐 용나랑 덕지지 거니
0: 야 과든지
1: 나 도마 텐저게 투지 투지기 같아 그쵸 지금도 야 대사와도 난 되는 게 다시 뭐라도
0: 나리리리 다니 아리아 쓰셔죠
1: 어디가 다 연결시켜네 안녕 그 첫번만 지 먼저 막이 건드 거리나 좋다
0: 야 다나 갑자기 미리스노 아리아 잠이 그모나
1: Yeah,
0: Yeah, to put him.
2: Oh, good about him.
0: Demo.
2: Oh, Linsim Jimina, Goloko, Laman, Goloko, and your mother, the court of an hour.
0: Laman Goloko, the Sigmund, may ask to go to Giko.
2: Yeah, Quatrinch.
0: Demo.
2: Yeah, Demo.

0: 앞으로 내내 우지선이나 세르는데 고르기라. 야, 저거 데모.
1: 어디모?
0: 저 때는 그래 신디나 시기다리 레와스도 샤죠크.
1: 어, 레와 다그 알마 로마 소극된 무슨 돈도 없는 대지 못하고 갈라듯이 들어왔어.
0: 로마 소극.
1: 어야.
0: 지금 무슨 좀비 모름 대.
1: 어야.
0: 야, 갑자기 미리스나 고르기라고.
1: 어야야.
0: 디모.
1: 난.
0: 야, 저거 디모.
1: 오, 디모, 저 디모.
0: 네, 디모, 디모.
1: 오랜만에 지문한데 얼마 다르게 찍어 양을 찍어 모르면 되지 뭐라 다시 먹던
0: 담준 찍어
1: 어디
0: 양을 찍어 모르면 돼
1: 어디
0: 야 그럼 지금 이리 쓰나 고르기라고
1: 어야야
0: 디모

야조그나바 테나 테릉그 리츤데그 치토므랑아 치 로알할롱 타르클랑 윙고가 알롱세세니 스티르그냐모시가 냠그로뇽르타나 테릉그 리츤디나 싱킨치냥근 쪽보 하창그 멍거다나 레와샹킨치 쪽보요나 아 다른 레와식샤주 고르쿠다다누 쳔근이나 아 깜데그 티초톤 고르쿠담즈시니 리츤은 페퍼가 없으시

0: 레드나 와르쿰디 레슨 타통 컨데 냥컨 토고즈가 카브도 그나스 토콘드가 카브니리 신우그 지스 아 테른 그 코드기 타르텔 마 아르티클 호브진데 코드글라 이야 펜다 데모
1: 어 군즈바 데모
0: 데모
1: 어 야 타트메가 로든 그리와서라 망도 시켰고
0: 데모 야 치코타
1: 어 로마 프로모도 마즈
0: 유하마랑군님아지금부터 그게 그게 로드는 시코타 그게 그게지리
1: 응군 바타 게니 타그 아티에 자트라타 스라치 그르주타 치스코너 칸니 자트타 칸니 바가니 나트 보즈 그
0: 그가 그나 이페나샤세 치토모토 니나 티 응수 차통 알아제 니초 카브르 응 타그 초 카브르 랭골라제
1: 오야
0: 니초 카브르도 쫄라다 치 크게 카브르 안탕 치 콜라즈 걸다니 춘데티기
1: 오야야
0: 올해 다 통하는 데 좀 되게야
1: 야야 같은 치야야
0: 데모야
1: 야야 데모야

고니 찬쿠 자스가 끝났다 뭐 자니 뛰고 뛰고 송나 간에 세지나 다 커가라 메커라 까마치 탐방이나 당들 저 커마라 메커라 저 녹사 체비 헌노라 지요 마트나 다디 다 지마 운이나 다 고등자 뛰근데 시민으로 떠거든 너무도 괜히나 녀 아니라 숨이 못도 고도 치우 문통 녹신이 못들이다 다 바르나 인지나 까마치 탐방 당저 큰거니 나이 되게인지나 알아서 샷던나 지금이 지나다 가는데 고등자 뛰근데 기계라니 너무가 니슬라리 원 저렇게 인지나다니 장그 값이 걸더니 이나 녀석이 그 녀가니 거라 나가지 찍지거든나 네가 제보 올라돌라 네가 내 거지무 안 돼도 근데 나랑은 그렇다 시클라 가니까 또 가이 뒤로니 지나 니니 그 썩스마 인지나다 커커리에 잡질라 당지나 또 아무로 나로 아무 조금만 또 마시 옐라라 모용 마용거라 거래 지나다 산꾸르 차고는 역시 들동지나 대공은 지나다 거래지나 가능하지 가나랑 겐누 그땐 먹는 가치기 메누 고인바 이거는 슈끈 거다 가니 공난 지나다 대고 리콩 소득 리콩이 나죠 노잼바이 나죠 샤규바이 나죠 어려야 죽는 거 찰친 차수는 거 거다 가니 다 요치고 있는 거 놀치겠지나 찬꾸르도 못 듣겠지나 찬꾸르고 찬꾸르가 어떻게 그래지나 찬꾸르가 니와치 찬꾸르가 와치 찬꾸르 특가치 찬꾸르 뎀바치 찬꾸르 쪼아치 가도고 가그라 그래지나 그치고 그치고 그 말한 절라라면 돼 다 그치고 그치고 인지나 다 그중도 그래이터고 니는 얘기시하노 그치고 그치고 말아 저통 사람이 도무디노 타고다 아틀 그라네 쇼인지나다 산쿠르데 추레시 데인지나 샤브지 바르카라 히네자라 담시 바라는 거라 히네리 제 산쿠르 나운데 도군데다 모마 키르지그메 그 담샤코 안디노니 인지나다 끙글라카니라 다 먼디사 메컨으로 지금 알아노 타시카도 꺼 디노니 산쿠르 인지나다 산쿠르 우전디 다 야가르 토치메니 마가르 마치메니 타급지나 타그 세지라 요크라 마라그지나 마라그 세지라 요크라 떼거리지나 찌그라나 찌그 마라다니지나 찬쿠르클라크시아니 요지나 마라 틀리우스군드케니나 찬쿠르지나 모두요 너이지나 다 라는 거 신을 찬쿠르트시니나 다 공고가니 응어 그르크레 무신이나 땅 찬쿠르지오 오르크거리세지나 찌그디 샤인네도 그 찬쿠르 마른 거 다시클라카니 찬쿠르가니오 Sankur tanya kone se jinata chu yang rawar gobje se kunuka rengo konba kontang se kunuka kachula kani se shangen urchi ko rona na se ka to karchi kunga sankur nga uragat se kunuka chu nang jira rag kanchu ko joksang sigri dinro ni na homon ra ni sigri dinro da chum se chum song ri janju ko ri jigri ama zungo se kunu kachula nga ngar ni war ke tab jiu tamu ri jerke jani yujina sankur ri chakina tanpur kamudri ti runi jina ti nona jina ta kanres jina khanchi gi onura orke khtam gun gornar je gun dila ka ti yojina ra a tsigiri yok yokra kan se jina te mi myong ma to kya ay murchi ta kanres jina tsigiri chi khtam gun gornar ji dong nara orke sta dong ra na chong chu ga khur jok na ma jig jok orke khtam ne jina ek kap sha tong ni tamu ti dona te kre chong sha tong chi chebi mek Kanchi kala ka nira tar tar tar tamani jina ka waka maanchi gini tamudu maara. Ka tsaga tsagiri chikaran chikab da tara chikini ngi tini chikini tamudu. Derung lukta jina nanang zinanga kanchi gini honu tina dosgin jina da kanchi kala ka nira chik. Diyin chuni da kanre se jina khtam diyin jina da tsagiri chizgiri etu jina. Urshi di nula ka ni. Nanang ngara suyak chisunga. Tepshir machi chisunga. Diyin chuni jina achu. Rangar zongni yinjina dar din songni shanshin sabar gapu gongsa ga da andi dar yinjina songni bjangzhuk khanga nyamzhik yinjina da shkab rungan songni di nang tajik da jina da teshi ka ni ghalangzi gachu tsura machi yinjina zuda nye labshi ka khtam shik orma chiga shanli khtam shik orma chiga shanli nye khchik shatib khchika khtam shik orma chiga agaynu da nyingab dardung jina chāgā tērāngārā tam ōrshīn yōnggā yō kērā tārūng kārē tūsē jīnā tērāngārā tārūng jīnā rāngā chātāngā dāmbāng jīnā kārē jīnā tam ōrshī kārā kārē sīgē dī mōngsōngsā

야녀니비두고총총소 실내년무디당양당조위통디나총시비가슬림층가산총동우조기징저근나식당너 아랑가 파마등 기르근 영 쪼꼬총총 젠바냐 줄리나 다줄 나초인지나 랑랑근 조엔탕터 제승인 톱니 마츨 보파 종더 영이 탑가 리드나 당디 조기 딩질근 아빠마 찬덥글릉 노급실 자르 아친 당세고노데 제뜻고지시요 드나시 녀막지가 실은 녀문디 냠스진용주엘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공인지 나치 바마 산덕 걸어놓은 거 실어 자르 아침 당세 고노니 년당날 시그 실은데 시그 조언능 당한다는 바 뜨무즈글라 뒤쟁 그 조금 총총 성마그 여고즈가 중화 여고즈글린 희귀시고 순이치 가영식 찌글렁노 그 그종도 참바즈가 년나당아 나총시비가 시그 티바가 찌글렁시 주일 아리 디한신인지나 영 조금 총총 성마그 그런 그 파사파이크 나뜸 그런 그 파사파이크 그렇지 늑섬근 으진 안다 참마 몽즈급 정주 한신인지나 영 그런 그 파마라 영 아카니투나 영 기스르가 종던지나 강우잉우 촌이 종실 희니 도모요나 기스르가 종디타 주영 시 개치너 기스르가 종근나 영 와우가 촌나 시가 도나 총총 루 총지가와 화뜨그적 등니 도모 화우영 시가 망너 훌링지나 존잠은 기스르게우 도나 총이캅스 영아 조르 뜻이가 그나 조르 등딜비 담질링 시가 망가 디한천이 글렁가 탈럭 정심타와 아 디한친이 화공화 단진 타르와타와 아 디한친이 인지나 영식이 듣고 총총 망아즈가 시기 사차 요지른도 그응르지 땅나 아영 정트엘라 통전세고 논데르라 내영식이 담질이 시기 요과즈요 디쟁그 듣고 총총 상마경 공급 등 셀다 등이 능기스 로충그 아 달로름 즈와르가와 아 도무그 로마즈긴 땅 차리 바지르기 서거 중 돈 히지르 디당나가치 시발라 치타 카틀로노가 그게 롱회영식이 멍거 대쟁고다 조시 같이가 당나가치가 롱로 참바즈가냐나 땅아 찬총원이와 그나시 주일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다시 저거 산지 능진반데 니나르 비카르 콩인 티바 가르치크 초크 가르총데 칠림츠 지마그나 고드기 주일 리테나치 슈니 아 다탈로 니스투니 찌글로 토르지아시코노글 아 다솝저 용가 아 다솝 종근디오 가야타 사와즈 렁 점디 사와 이과즈 렁 아랑은 근도 비톱자 체모데 디초피 셔터 아 다영 디슈급 젠히즈가 통통즈 정말 오초 주의 디젠거 아 정말 그 10대 년중 리와인 아리 드나 쳇다 주기 팁드니 치 제닝거 와른데 니난 토르지렌 주니마 통당즈가 디노 젠거 다제 용고 사닝 소소거 지식 로마 망아즈 아 단제나 다지 첨본디 시크요크 디당나 다 첨드기나 죽고 게르기나 죽고 호마이나 죽고 돕자 소소스전소 용니인데 역시 또 너 첨부의 그 요니 안 된지나 영 크게 샤와가 친즈기라 디노 젠거 디랑 보자 점게 영 쳇더 다 니똥니 찌글로 유식글 호마 청마 아 당이월더니나 희고니 또 뭐가 산더브랑 진즈기오카 흑지긴제나 아조직식글 호마 청마가 디스토 코치카와 니월더 코노가 그게 이치나 죽고가 너시기 자드기 과이죠 회나 체축 샤니 아 디한치니 아 남니 아 니스블라스과 디한치니 이월더는 그 톱통 항이 아 이른 항이 달라스과 다그기 체축 그마 체코나 지기다 등인데 시가 더 효과이죠 디한치니 이월더는 희고노스고노 당아시 지극감 디인지나 처마가 안더 월등 함탄가 아 원칠인지나영 디쇼코니 스시가 마요 디노 젠그 처마가 처마용 공거르진 회다드 아 단지나 니월드 허른거 리멍라 첨득근 리스트 응정라스과 디오니 후상즈 저후디나 앞적당나 아 다워등나라 영청마그 갑토디 카버등이 리마 니주디 인지나 판토꾸리 아니와 인지나 조 지람 다송이 습득다주 디 차르지즈가 요과즈 요주 아 다 지라 요거치카와 람티치 통히득근을 역히득근을 아 람티드나 롱크릉거 요카 미크 영나 지란 로고치카와 디슬카르마 첨모즈그 토잉그 디십다이주 아지그라그 나송다등인 그게 지스토사그 호킹강나요크 디흐트강나요크 아지그라그는근 주구강나요크 베구강나요크 영나초킹강나요크 라스과 영 차지시모즈글인주 선바 모인지나 지식을 호마 청마그 생큼 뇽직강럭지주 다시 개치 안된지나 소만 망아즈가 냠뇽라 요치르 소만 망아즈가 소중아 디진다 샤나라 다 지림비카스 아 크르겐지나타 심찹진란다 지그능용진란다 니긍그 크르가 인츠그 지긍디 물루니 도모그니 슬랭시가 망가 데누첸거 다 지식 소마 청마가 생크 뇽직 강럭즈기 디한치니인지나영 크시추크쇼그니 냠죽종우즈기 주다 가치는거 돈첸지 토르지그 노시라 아, 다 심흑식 찹적노 쟁거 다 아르바능더 점주 영나 지린디브주 아랑거 지린디피 니완던이나 노펜 그글럭스기 예준디스와 시가 노파라 히친티브 디쟁거 갑톤디 인지나 영 파마던 길긴 탐직인지나 영 그주 심솔라와 그지기 다 따와르다 지후차티 등스가 긍터 심솔라와 와비 아랑기 따와르던 바파이노가 아 다 니와타 쓰던 돈주다 딱시가 같이는 건 진짜 디한전이 그렇게 저그능라 심찹주가 근거 아 단지나 도만망아지 시급금 원인 먹히지는다 도모가능 쓰영 종가 다시가 노파 찹진 될까 디노 쟁거 지식 도마 창마 그 토진데 셔튼 것이 와즈가 종이

다다루 토르지가시고노 토마 용그 예츠미 진지 정오즈글랑 예랑랑거 리먼초크 토친 강롱즈가 지토피 자히 몬덴시 리 슈니치 디슬 담진란드가 땅아 조고 총총 청망 우주주그 시스템 첩서세고노데 청망 우주스가르 디즈겔 조고 총총 청마게 습던 용고

야, 형님이 죽고 총총초. 딱 시와 그리끄는나 시그 시와 그리그 하증거 몽욕. 아, 그게 감사라 천능난 소군이 시와 영욕. 어서 손진나 그게 다 아브라이나 죽고 저거이나 죽고 드라이나 죽고 너무 그 시와 그리 시그 뭔가. 대는 첩사세니 너무 그 지중우 조조일. 아니 첩사세군우 그 언덴지나 그게 짜그 잡시그 그리서 도니. 랑지 그 샹크르 사클 아 단이나 젤렌자 헤롱징 조오중 사차 안 가나 마르토 미니 도모고 소치그즈그레 다 소치그스 꼼부기 잡그 그게 잡그 소치그즈그레라 티랑나 그게 감사라 초능 니가니 그게 종이 탐니 진트 아 천름그 다 그게 자르듬그 성나 영나 즉심나 영나 사콩그능나 니지다 등이 천능나 형 그게 냐따라 그게 히아탑니 도모고 니슬링욕 잘못다 그게 천점아 그게 잔잔도 자가용니 아 가지 인제나 차등나니 오는 건 버그라 아주 냐르 아 대초니 바와그 단대인고 아 다 로리가 그게 다 나와니 특유월 늘어듭니다 등이 그게 세프팅 인제나 세트 드니 저타만도 모리 세프트 아 그게 인제나 영 아주 다주 시에세고노 차와 그렇게 따라 그게 개닐뜨그니 소치그즈그 리틀라 뭐 특당정 총을 댄니 특당정 총을 그때 미운 후에 인거 바치를 그렇게 시와 등 총니 아 그게 철어 랑니 딜라카니 농을 지은 거 채와 아니 지원이 도무지 그런 거죠 데르무요니 지금아 차니 딜라카 랑니 반도 원기니 오마라 시피 반도 원자이니 천능니 인제나 디진다 르그마타니 도무지 그렇게 천능 거 자슬시 샥 디노 쟁거 조 스타라 지라 속간다 소마 체가고 지가와 다음스지인데 띵이다든이 나스 쳔본 종가 너니나 아 점을 헤크르 통한 디능니 쳐서요 커지나 천능도 지증 철글라 속가니 잡이 시와 파나가 아 파가 난자와 요바 심친 아 체크를 용와 먹니 아 다증 잠버 셰바데오 시송요 딘지나 그게 아 다치 쳄셔 영나 쳇즈 득셔 대영스 첩신된이나 랑지 그 소식권비르긴 우쟁거 야급 근제율 소식 송집 망토가 초라 고려니 종기 진이 남은 랑진 그 망토 마루고 나가영 그게 고려 다시 후른 반지나 그게 진 찰라요 누가 진 찰하노 자누가 콘서트니 때문에 우체 소알 과가능니 첩시 만제 등 어루니는 하루응알 세지슬 니피 하득 슬라소과 송요니 때문에 소식즈그 Ri, tena tuku chongchong tsangmaga tengdi ribi kar kungash kalam ndabjili da tengi chabsha se gunu ta gayib chamuzgini na, khatu chamuzgini na, kargay namba chamuzgini na, kargay kangzganan choga yoni na, tala sukwa chichi hisunga, tena tsangmaga bjeka manjuku. Tena tuku chongchong tsangma, nanggi se shisamdra yoga nugu tuku chongchong tsangmaga yang, haranga pasa paye na, ndahtawi sukchig, jenga harga manyungni, nyam majigni, Chiam tsaru ga sukchikara tayo na yung chi ti shiftai da ting tiang po jarjim ga chichu nyam chuli nu ga chibshin da nang zin yu kwa zin zha hijara chi chi tso tazg si go. Ri nyong niwi chuku chong chong tso di tsuka gung ga tang di na chong si pi ga slim tsang yung dong tsum da nin juk renta. Dana chuku chong chong tsang ma ga zan jika gong sang da fshil da tingi rang rang ga nu ga hui cha rang rang tang lan da ᱟᱞᱤᱛᱯᱠᱟ ᱴᱩᱠᱩ ᱛᱟᱝ ᱥᱟᱱᱛᱟ ᱧᱟᱢᱪᱤᱜᱟ ᱥᱮᱢᱚᱥᱤ ᱡᱤᱱᱟᱱᱡᱟ ᱛᱤᱦᱟᱱᱪᱤᱱᱤ ᱤᱧ ᱴᱩᱠᱩ ᱪᱚᱝ ᱪᱚᱝ ᱥᱟᱢᱟᱜ ᱦᱤᱥᱞᱛᱟᱨ ᱟ ᱛᱟᱝ ᱤᱣᱚᱨᱛᱟ ᱱᱟᱪᱩ ᱱᱟᱪᱩᱝ ᱥᱤᱯᱤᱜᱟ ᱥᱞᱮᱢ ᱥᱤᱝᱜᱟᱱᱟ ᱟᱪᱩ ᱠᱩᱭᱚᱱᱩᱜ ᱦᱤᱥᱭᱟᱱᱫᱟ ᱪᱷᱟᱝᱢᱟ ᱪᱷᱮᱛ ᱴᱩᱠᱩ ᱪᱚᱝ ᱪᱚᱝ ᱥᱟᱢᱟ ᱠᱟᱛᱟᱞᱤ ᱟ ᱛᱟᱝ ᱡᱮᱱᱟ ᱡᱚᱢᱡᱩᱠᱣᱟ ᱜᱮ ᱪᱷᱮᱛ ᱡᱮᱱᱟ ᱟ ᱢᱚᱝᱚᱥ ᱜᱮ ᱫᱤᱫᱟ ᱛᱤᱝ ᱪᱤᱪᱩ ᱧᱟᱢ ᱪᱩᱞᱤᱱᱟᱨ ᱛᱤᱪᱮᱝ ᱜᱮ ᱴᱩᱠᱩ ᱪᱚᱝ ᱪᱚᱝ ᱥᱟᱢᱟᱜ ᱤᱧ ᱱᱤ ᱴᱩᱠᱩ ᱦᱤᱥᱭᱟ ᱢᱚᱝᱚᱥ ᱨᱤᱝᱜᱟ ᱛᱟᱢᱵᱤ ᱱᱚᱞᱟᱱ ᱡᱤᱜᱡᱩ ᱟ ᱛᱟᱝ ᱡᱮᱱᱟ ᱥᱟᱢᱟ ᱱᱟᱝ ᱡᱮᱱᱛᱟ ᱨᱤᱝᱜᱟ ᱡᱮᱱᱟ ᱟ ᱛᱟᱝ ᱡᱮᱱᱟ ᱥᱟᱡᱤ ᱤᱝᱱᱟ ᱥᱮᱢᱞᱤᱱᱤ ᱜᱟᱱᱟ ᱛᱷᱟᱝᱜᱤᱱ ᱡᱩᱜ ᱡᱩᱛᱟ ᱛᱟ ᱥᱤᱜ ᱠᱟᱪᱤ ᱨᱮ ᱛᱤᱱᱟ ᱱᱟ ᱛᱷᱟᱝᱫᱤ ᱥᱚᱢᱡᱩᱠ ᱣᱟᱛᱟᱝ ᱫᱚᱱ ᱡᱟᱢᱵᱟ ᱯᱚ ᱡᱟᱨᱡᱤᱢ ᱥᱚᱢᱡᱩᱠ ᱜᱟᱱ ᱠᱨᱟᱣᱟ ᱥᱟᱨᱡᱟ ᱡᱟᱦᱤ ᱱᱚᱨ ᱪᱩᱭ ᱛᱟᱨᱠᱤᱣᱟ ᱛᱟᱢᱡᱤᱱ ᱪᱩ ᱥᱤᱪᱤᱯ ᱛᱟᱨᱠᱤᱣᱟ ᱜᱟᱱ ᱡᱤᱜ ᱥᱮᱨᱟᱝ ᱥᱚᱱᱢᱟᱨᱤᱱ ᱪᱤ ᱟᱪᱩᱞᱤᱢ ᱥᱤᱱ ᱡᱤᱢᱟᱜ ᱴᱚᱱᱤ ᱭᱟᱝ ᱪᱟᱨᱛᱤ ᱡᱩᱭᱮᱞ ᱛᱩᱠᱩ ᱪᱚᱝ ᱪᱚᱝ ᱥᱟᱢᱟ ᱡᱟᱱᱡᱤᱜᱟ ᱡᱟᱦᱤ ᱫᱮᱞᱜᱟᱱ ᱡᱩᱜ

팔레스타인 예살라는 고글 잔지 하마스가 체입적인 사주베데 하마스인 토름 혼르 하야가 닌데르 엘랑가 신절론 친알아 그치라 카퍼르 당스테 팔레스타인가 나툰당 사크가 네우사르 트위터시 사주리샤지르 하야가 카퍼 통급 담두나 예살아지 때문에 자차 사클드 잔질 당 잔중시 버마스 최근 참조베 트윈턴 럭터시 버 와르칠즈요스르 K Palestine Google Shock so so dang Palestine Mamunga Lang Shu Stan Bu Jiazhi Xi Ba dang Palestine Merik Amgenben Ngwen Ji Xi Ba dang Chapter de Israel Ji Zan Zong dang Zan Zong Ji Ge Zhe Ge War de Mont de Google Xi Ji Yin Si Sa Zhu Li Xi Ji Re Ala Ke Chi Ge Kapr Tong Ge Palestine Mamung dang Palestine Shock so Si Israel Ji Jab Gulen de Ni Sem Ke Tan Bu Ngwen Bur Zang Tu Xi Kitan Dun Ayalung Ge Mont de Wei Ker Sa Ke Ji Mamung dang Chapter de Palestine dang Libanan Ji Mamung Ji Israel Ji Zan Zil dang Zan Zong La Google Xi Bi Sa Tun Rang Jin Ji Se Ji De Jap Jur Xi Ji In Sir

0: 오스트레일리아 신정 논친 홍인 셴거 티흐스므니 오스트레일리아 양조 공시 잔저 등른치 급단돈 오스트레일리아 그 이스라엘기 리바논 그 니븐할리 자트그드 등으로 오르글 시즌이 오바등 웨이크르 사키틴 특순 삼족비 드윈튼나 네퍼드 리바논 요기스 홍인 셴거 자지르 오스트레일리아 그 나튼 티타크 남지르 하정 정우인 나치 니븐할리 자트그든 제르 야프큐르 마시바등 나치티나 특순 삼족버 토마니니 리바논 능등 디기버 삼진요스 호인샹거 오스트레일리아가 티엔니니 이스라엘게 머게르슴당 초바즈라 앵알로르 거듬당 이쿠르 차이크시데 이스라엘게 단둘은 칸지 조던 성위 넘점게 팔레스타인게 머르 저그슐 베버 골런차파 데그시 오스트레일리아가 신드부고 티엔니니 사주베데 오스트레일리아가 네즈란 수구주부야 크브당 냠데 텅디 거듬시에 투블럭터시바이 거듬리 투당불 이스라엘게 단둘은 칸게 샹라 거듬 샤이게 뒤서적바이 디 임츠나 샹라 데이터가 단둘은 칸게 저흐데니스 지르오 비인스
1: Sering-ge-nyan-kan-an-je-je-chi-san-jir-sha-char-sung-lien-chin-di-zoom-dug-ba-wan-di-jab-dang-zoom-dug-ngan-kar-wa-zoom-num-che-rang-dang-zoom-mo-chil-dar-kil-wa-shig-lo-cha-chib-dar-kil-wa-ng-chak-se-rang-dang-zoom-num-rin-chin-yin-cheng-gun-ja-ge-chen-an-bi-nyan-lum-da-dun-ba-yin-shun-ni-chen-an-bi-mata-da-rang-li-li-kung-ge-lien-chin-nab-jan-dig-la-nyan-bir-ga-sa-sha-da-de-mu-hi.
2: Dengchig thongchil she par mer ri ri den gan che yul

다 딜리젠 다룬 주요노 제캅 제롱 녹은데 아 팀치 종으로요 그 아름도 챔부스 욕 아 다 다튼 그 팀종데 다 제캅 제롱 즉팀던 드니 징이 남은 거랑신라 후송추 시에반도 근데 말 거랑신 자탄케 도디 피데던 다 상승 종이던 도다르오

我家当会人心人的是个不等怕的别不大觉家起笔逐步很紧中华美丽的拍了胸所进的那个内地我家忙出了那个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
中国人民政府的政府是否担心集体的门庭里这种严格机密把拉克顿起来从我们的政府年轻坑坑最扩中当地最扩中门门生中集结组织协衡从我们的政府年轻坑我给了年轴的内等最扩中二个人列出了一个国家政府年轻的局最扩中 十八个部所进的二个面单位采用公司而我这不继续提这大车别起年四年里这大等别起今年就完的这种安排中是个目十八单节爬山车十八个部是个目我今儿当会的人是真的了是个外部等把的节目大家人的切的别外劲当部人是擦空灯没正 젠더 지아르기 포르 달리 당회 젠더 라잉 응어신테 토음상친지 초도 오르그랑 중클했던 아마도 오르그랑 중클 초심 오르그랑 중클 보도 오르그랑 중클 초너바 초르 오르그랑 중클 때문에 간수 상친지 간도 오르그랑 중클 서촌 상친에 아마바 청어지 오르그랑 중클지 젠클레브 듣니 티에서버스 담실바 제리브데 체리오바 마슬 다도인 나르신 공슬진 랭클레리진니 지마 나리담니

야 지뎅근년 군족분암바 다스타체체 년진능군운데 와능 천지 포냐게 다통년생긴 와능 천지 포냐게 렌센데네 글렛땅 글레잉아 동렌스글라 로뇽세사게 스트그브즈긴 티쇼르테 다룽 족분암바게 영 다룽 렌센데 질데땅 릭치트긴 아릉게 파마펜체라 족부 족무스화 참리릭치 에크나영 추화 디나 참드니 고드기요누 작은 메토그람 범수치니게 싱크르 샤무세르구누게 글레잉데인 디나 족분암바게 레잉데 판스나 릭치크르삼나영 아투 타퉁킨게 카버릉정 특급된치 즈슴니게 센드나르가탕 특급된치 즈슴니게 센든치 특급된치 즈슴니게 르가슴 특급글음데 카버용버 르가세시

0: 야쪽분한바디나 참드니 영아치 자킹메토그람 범수치니게 샹커 샤무세르군우글랑데 산지낭주길
1: 이나다 니마토나 시모샹자즈고
2: 아피테랑아치 샹자즈고 다다 나송이던좀요기 다토노아
3: 야야 녹근가
2: 아치 주샹샹좀고요가
4: 단좀락 좀락
1: 야스모 다크바치치 콘데

야 쪽부 남바디나 동르브무 망출러 제슬 쪽바그 파아킨구니 지그수 익서르구누 서르긴디 알케르 헤무팅 쪽반드가 대공가완능 텐제 포냐게 타통넨친 동침드니 쪽 레첸디 좀직바당 돈즘바 체르나 로마땅 좀징간 커와 체르 자키 스타클와 단진초 스테초 스타클와 아근적 체르 땅 손음 마른친 이긴 탕지머 나초 티터 젤 따디모

0: 그나 당인더니 당하는 거 딸은 이르그노 더니 딸 도마 추거 냠속군 동무가 주 파티 쇼저스 동무 샤모
1: 예
0: 동원다지나 니토니 그 작은 이글로 아주간 수가즈니 토토그 지그라그나 카프치리
1: 예리야
0: 아 다 와트토즈가 되게 성스 되게 지그라그나 성타가 되게 직톡 길근타가 정동 정동 자닌데 타크르트 빌리 콘파인지 코모
1: 예리
0: 단디 다타웬던 진나란데 정동 또 다 얌친 치가 더 군동을 얌친 치포즈 마르타 컨터팅 포마 코랑 옐 선다지나랑 같이 잡던스가
1: 예리야
0: 그나타 호뚝 추고 차스군들 다 카퍼타운 동문나 치르스나 타크르트 다 그렇게 정글노 또 희우기야
1: 예리
0: 김 측근데 록 농기 살록 치거든데
1: 어
0: 야 녹득 거든데 근데 땅고 그래 뭐
1: 응응
0: 나타는 나지나 니토니 크타니 로가 스니 쇼노고 돈도 돈스리 티안스니 니토니 크타나글로 아주 쿠피 아 가즈니 아주 타우 침성 망치반데 고운디 즈브리 즈무 아라스 난다나타 고신 좀 도모로카
1: 예리
0: 응 도도도 그때 무슨 건 즈브리 즈다 그런 거 고고 사타 건 즈브리 그 사첸 때 때노스 뜨가 고모 그렇게 윤다 나링아스티 다음 돌단 조지 그린디 사드 척송 스톰스 고기 아때 나지나 사드 척송 지났다 그냥 솔직히 그냥 땅고리 던가 그 다른 다른 게 지금 참가 고난다 그 다른 게 늑소 그때 그 지금 디 다른 게 참성 다 나지나 그 고라 속아야 지 인디그먼 그 때야 지 골정 아치고 나가는 년 같이 그 고기
1: 예지
0: 지금 참가랑 그 나오는 거 다 참성 그 되는 게 난다 그 강타 참들까 아 카타 참가티 되게 좋다요 지 같이 참가 그랬다 그 고모
1: 예지야
0: 티안치니 다 카르톤테라 아주고 주 아 도마추 아타크 요가츠코노 다 지글엔 카타크도코탄디 다 토나타 에야 그 그게 지크 낭튼 두드코도 다 측스군르다 가네디 다와 그 낭튼 오모모테타 단촌 토아 총거적 요지다 골몬도 몬도 모시나다 지크 뉴 토아즌 도모르 요코모
1: 응응리
0: 아 다타 타웬다지나 시얀 층거다 냠족군 돈도 그리다 에야 텐다탄 또뭐 그게 아직 달음나 또 뭐고 그거고 그거고 뭐
1: 예지야
0: 따다는 나지나요 포마초 냠족군 카톤 테랑이 올 때 냠족군 치그리 티안치니 예지글랑노가 근데 예지글랑노가 자니 오다 지크라 아주가 차타는 나지나 단데 그게 다트카가치 녀흐가 뜨까즈니다 아주가 지그다는 바 따트너 뭐
1: 예지
0: 그나타 타양 달음니 그게 측득군다 지크라 안나타 트와서지나다 그다 타양 그게 또뭐가 담친 조르지나다 다티 담친 티카시 소나타 그게 야 야는 망아즈가 릴리 랑가 참신 망아즈가 나 아득다나타 다주타 디디 고셔튼단다 다 두르테나 저장고토 그게 고르무렌진난다 당고 욕축고 또 뭐모
1: 예리야
0: 안담무 다속 차즈니 다탄다타우 단도 힘춘자므리 단다탄다타우 그게 지식도 노와 그때 단담무 고르데타 시게 야지 냠조고 주다 그 가브르 잠바타 참아즈가다 그 냠지오나 말이 아득다 땅 냠조고 주다 시게
1: Rīya, rīya gāna ngōmārī, kwaatīn chī gāna lāgā tērāng gā nīngōng gā tīchūnda wēfchāli dā līdhā chī nian kūnaan bā, lāgā pārā chū tā lōng tōr jīgā shī gōnu gō lōpchūg nāan bā, tā khācā nyāng nīgī gōni rāng gā nyām nyōng tāng rāgatī, tā nyām chūg tōr nāng yī gō sā, dār tār kāpdā yī wā lā kwaatīn chī shīnda yī gāna lāgā rāgā zhīgdī tāng, shā wā lām rū, sām tūn lān jī rā bī, trā hī rā mūndan shī.
0: Oh, yeah, kwaatīn chī.
1: Yeah, gāna lāgā kāpsa dēmū?
0: Oh, dēmū.
1: Yeah.

하정 개침부리더니 타고나 길근거럽셔 그 요노 가정대랑 대랑 거지 조순드가 마른 거 니분드거든 거든니 아다 룬캉란도 모나다오나 이나 영 뜨거데 인적디 냠쪽용 주드 개친린 룬캉가 능거 거거데 인적 더니 주 룬캉니 의디셔 이런 거 지그란 조고노고 와크 람뜨

그것도 되지라. 아, 지 다음 주에 그 시리즈나 동심 그 동천 보고 천등 냠비스 리젠트 뭐 요겠어. 아, 리젠트 등 다비 시리즈나 아, 채등 다비 시리즈나 캐나다 지 그스 아, 지 타이완 지 시리즈나 너무 뭔가도 요 체스는 그치 강력 그다 시리즈나 강화라 녹화 정말 하라 시리즈 그릴 대등 이스 다 시리즈나 크삼바 전부 지기 당스 삼바 전부 지기 당다 시리즈나 다 잠수 할까 시리즈나 아, 뭐 성수스 삼바 전부 녀 그리스 군 난 튼들이 디노나 체드나 추주크 진네 젠바 메이크 아르그라 요엔덴 너무 체드나 샤와 너무 그 아젠 스모 그다 라는 줘 비제레 젠 인진 하가 데슨 바레 아지와이나스 바리 흐마 다 죽네스 혼츠 쳔마 다프디네 이스고노 켄지 바리 흐마 스고노 원체 체드나 고든 치드레 데즈나 어 원체 지 하는 만타게 치드나 아 요지그 고니 치드나 니에시그노 그 아 바라스 군은 니에츠키 손노라 니에츠키 손노가 그마리 그마나오노다 슈크타르 손노 스키 마흐노가 치르든다 스무 탐제 드지르 라두고스 군은데 치르든다 스무 탐치 그 지우 그냥아라 스무 탐치 그 지우 라두고스 군노 디거스 다 치르든다 원체 니마츠 군노가 스무 그 그마 근데 탐치 리체르 손 다지오 라마나 그 치르든다 지우 혼스고다 영어 젠바 치르든다 아 혼스고 연 그 비지든 근데 치르든다 정이다 스니라 용고케스 디가 담드 쿠이체스톤다 아 크그체스나다 아 원체체스나 니마 츠크노가 섬부고 아 쿠르탐체 디체스톤다 체르나 콘츠 츠마다 데니 콘츠 탐체가다 거르타베시 아 머거르타이다 체르나 아타나 거그다고스 탐트기지고 체르나 거그다고스 츠마스고노 머거르그다인 그래 다니와즈르케 단 디는 그 제사그체 동우이나 체르나 리그랑진 조바리 니와이나 체르나 샤와랑진 조바라 드 chiwu tungu gu nangga jiwa murin dani chiwu niwa siwa chi tari simbi ya jiwu kumbi cira dana chiri zin nangtu na niyo ka tungu ina chi na chitir tahapi cil niwa ina chiri na sinji kumbi cil di nangga chiri na tungu la yang nangtu nangmu chong chong zi ka nihi jiwa ka chi ina cuan chi chukla nga ba niwa ina chiri na huwu namchi ngang ci jo ba tamu zi ka niyo ka di nangga chungu tungu ina Margil tukha serji changji tui chi chansi. Kiki rayi mgitga riri lukka jie yuzi, qalai ngi la nambar chansi. Nyagin chan tsukunasi, teablungu jorwi chankurzi, shukhi rudin anamta jigla tewa mejiisi, nramba jinta chungra zomzi. Riji chukumi chungma laruzi, tukhi ngari chinkigda la manba nyehtarizi, ombi tsukula rayang tunshil gharitsun charizi gunu. Meshi tunga jawa chukhiisi, gharitin barta ngharitri juanisi, chitri tangna kana yaasukhu longlong ayu shiang tantum sikhi shukkin ngang sikun nuk kenji di nangtun chitri sikun nire tizna o tuancha kak shitik tamchila angag pari deyans arambu chi margi kus kwa jangkara diga chitri zna shiga unu kus kandu grabta ajangwa tukpa sikun nuk kenji na tagari tanga zikhibra o tagari ina chitri na ndan chukche kutari kaka tongzhali sikun nuk tira niga shikira shikira dāmu dāngyuk chikku gu khabda o margi chi chiridna tukpa diga chiridna tongzhil dachi tabari itidna kanduqa jankhari chikundir kanduqa jankhari inu gu chiridna nda aligisa gu tongzhil chas zikhub tam chikku ngula atzi rimu chidhi chivu gu zina sir chi chongdi htu yi chichang si nda aligisa gu tukpa tongzhil di ngute chiridna chizka rimu chivu gu zina chongdu gu rimu chivu gu zi chongdu ina chiridna khadrita Ritin duk chimo rezi na seru rezi, xir chi chan rezi, xin sin chi ne chi rezi na ndug, ndug damu, ndug arumu nda chi wakos, ndug arumu nda chi chi rezi, ti tu tu kaga ta chi zina, kong la chi loo kata zina, margi chi tukpa la chi wakos, margi ka tongril te la kata chi zina, dambu ini chi na nivir chi lda wakos. Tama tsai kus, kiki rezi mgdaga, arig rizh, kiki rezi se kunu nda chi rezi na rambu chi zi kanyang rezi. Rinpoche chirizina kandu karu ini nda mozi rin. Maa jenla chirizina kaki tayang zin rin. O, ndiga chirizina kandu karu jen gosi. Rinpoche keke rigi chirizina ndiga thamche ko chirizina ghanigda chirizina triyo gosi. Ndiga thamche triyo gosi. Ndiga chirizina karu ini chirizina triyo gosi. Karu triyo no tata chirizina kandu ka jangka ko chirizina tongre ko laka nasi. Ta ndiga chiyo no di laka triyo no kushyo angata chirizina ta kusonyim tanga dayan gosi. Gharigirigirig chiridina da, ni khusombu wini chiridina, gharigirigirig taagu gus. Taagu no mitzeka chiridina, galukka jiyayu, tzigu ga. Diga shuna, tzigiri. Diga shuna shizu gusina,
걸럭 그 메시지 그 거지. 아, 늦게 처리든 많은데 아무 처리 거 거지나. 다와 그 메시지 사슴 말고니. 너무 위치 나름 거 거지. 다 녹식 찍 받아 봐라. 그게 녹식 찍 받다 위치든 메시지인데 다 처리나. 만남불 거유고니. 너무 늦죠 거지. 득 거우 다음 제 그 얼라잉이라스. 거우 다음 제 그 얼라잉이라다. 만남불 청. 마라 처리나 가나리 거 거지. 군능데. 아, 그치 너나 치르든 나와 그 말기티 똑바고 똑바티 똑바 치르나 장두고 아르무치고 그 장두고 르무테 치르나 간이기 치무스기 치고 그나 게키르 간도 가루 쟁기 치르나 치고 그 디 슈트나 치르나 메시 살슴 바르고는 너무 거르무치고 그 뜻다비 치르나 동레테 다세지리 호우 탐치 그 치르나 알랑문드나 뜨고 그세지 니근 첸츠는 태동 조리 청쿠르 쇼히 로드는 그놈다 지글라 대와 메진 렘바진트 총르 좀 지고가 다 동래 뜨모 다 뜨모와 그 직설은 와 아 그지 치화 너무 그랬어 뜨모 어지 치회스 아 동래의 디노나 최고 거즈나 니근 천지 치고 거스 니근 천은 나무라 나무 그 치고 다음지다 치르즈나 아 그게 디노나 비고 거스 디노나 지고노 뜨 다음지 거스 나무 다음지 거 치르즈나 태능 저리 청크르 다치나 호우 그 치르즈나 나오가 어 호우근 다다 치르즈나 아비지 그 초만들라 아자르다 치르즈나 다스동고가 태봉 조리 튼크르가 흐나 담비스 호우가 치르드나 솔무가 흡센들라 하테니 슈크이 제이던 담비 적테스 어 공초치나 로슈크던 담바 춘 답치가 이렇게 치드레스 추와가는 게 슈카니라 하테니 치르드나 남칼란 유튜브 너무 그치나 적화 강화던 거 되나스 공초라치나 초리맘맘 미치드나 로요스 난 다가 하는 선나 치르드나 얼주 빼오까 주게 지나오까 테누 정그 아 코 호우가 치나 태롱 조리 튼크르는데 치르드나 코라 치르드나 슈화된 거 아 드그니 젠디스 이나타 치르나 그루등 담비 슈화 쟁그 치르나 덕붕에 줘서 이제 니근 첸 나무고 총에 줘 아 남 샤진데스 아 나치 샤진데 치르나 남칸데 치르나 와 그 토메데 주카라 치르나 그때와 메스 아 데타 치르나 제치와 그 토카치 그런 거 말해 섬니 치그라 치르나 정고는 말해 공출아 치르나 섬니 지역 몇 비고니 샤치진 남칸라 치르나 아 남칸데 치르나 체지 치르나 그쵸템니 남칸라 치르나 요주인데다 치르나 와 그 아 게메트 섬니스그라메 토카치그라메트디다 크치스가 치르드나 렘바진데 렌드리 이주셰다 치나 총르스톰지 단 다게 치르드나 땡그 동리끄는네 야라 거든고케드네데 안다 탐치게 치르드나 안 시안도 치르드나 남칼라 치르드나 프르트나 공초라 치르드나 프르트바스 다 치르드나 코 동렌드는 거 치르드나 지그땅 치르지 안다 안다 디사게 치르드나 동렌드는 거 마음 죽으시 호우치 치르드나 와그 테블롱게 치르드나 거저로 안득스음레다 공초라 되게 이트바다지 아다 그 tamu uchirid nawa ka ila anyenba dangda yangas a gada gitwa uchirid nawa ka damu tamchid uchirid na chunga dao ka zikun nang tandir azirjil chukmi chungma laaroos chukhi ngari khchin chigda ala gmenba nyehtar umbi chukla gada yang tuan shil qiritsun chalir tadi uka azirjinda chirid na yamchuk mamchuk uka azirjil ka chirid na azirjil chukma ka chirid na dharma andi gos chungma laaroos 위저가 저크 달만디가 치르드나 총마가 양초 마음초고 총만들라 치르드나 강거를 줘 봐리 또 강거 전에다 비지 탄다느라 어 위저가 저크인데 치르드나 탄은 제일 좀 있어 아 양초 달마가 치르드나 마음초고 총마라 치르드나 강거 줘고 딱 이제 강거를 탄 봐라 이제 강거를 동아리 이제 강거를 동아 띠가 치르드나 강거로 위지 쭉행아로운 데가 아 따치르드나 코와크 단담 해나 치르드나 나한지드노 뜨무고 치르드나 강적가 아로운 데가 이제 아 단디가 흐튼찌라라 멤바니트 흐튼찌라영지 거래든 드가라 온 드가단디가 치르드나 거단도 흐스지난 동네 아 너무 그 치르드나 거다 치르드나 얼싱가와리 뜨다비 거다 전부 디가 치르드나 온비 츠라라영 동네시스 거다 메티비 온바오가 온바가 츠고 탐치라 저래 치르드나 거다영데 뜨뜨거스 아 온바가 나와라영 치르드나 거다영데 치르드나 하라 흐튼텁거스 너무 그 흐튼텁이 치르드나 다 다당 치르드나 그제당 쯔당 치르드나 농라 속에 치르드나 천차 르튼 데다 치르드나 남키 얼궁아 치르드나 차리다 그 호우 속에 치르드나 그 남카 얼궁아 치르드나 차려 그 메르치 흐퉁 그 다와 튜비스 레트 바르탄스 레트 주엔스 치트당 네 까나야스 농농 요션 탄튼스기 쇼긴 강스 다 치르드나 메르치 흐퉁 뜨 그 다와 치르드나 남카라 트과진데 데지 다 천차 그 시트 건건 그 데즈나 레트 그 브레친데 치르드나 와크 울라나나메 고거스 움발 고거스 라가나 디메체크 치르드나 레츠 쥐엔데스 고노 레츠 총총 아 지 총총 또 모용 치르드나 망거스 디메체크 치르드나 다 쳇즈 데네 오나 치르드나 가나야 봉동라 동할 헨치고
펑동 드다브 전차가 시적 담지다 치르나 가정 그만 와는다 개인국의 남카드나다 롱롱롱라 성성성하니 치르나 팬스는 거유고 그지 디메 테크 치르나 어 바로 비치르나 틀라 펑와던 아 서로 비치르나 바로나 제 비치르나 가다하기다 탐탐탐이네 치르나 그치치가 치르나 크기 아 치치가 후기 치르스모다 치르나 쇼크는 가스 다 그쪽이다 치르나 전차가 와 그 리그리 있고는 그 탁탁라 탐탐 그 치르나 가다한디기다 아 크쇼쇼스 치르나 차비다 그스 다 그게 개인우그 치르나 와 그 전차가 니와 아 근데 치르나 그런지 근데 우치 연행 거전시 말게 또 화스 그노 걔네 막 말게 또 화스르지 당디 또이 체장스 그가 개월도 연대는 이제 비전지 다게 그게 그 고 감모자던 마스터 치르나 초졸아 장 메이크 그렇게 근데 알고 치유스 그노 개월도 키키르 임기트 가리그리 알고 치유스 그가 당 인생게 된게 아 르모즈가 치르나 와 그 아니 거르그르기 있지라 신나 끝이 거유지 인데 뭐 그랬나 개요는 말아 땅 인생게 된지 아니 알아잉올라 남버 창스 그노 연대난 줘 비젠자 드니 마노 오나 치르드나 세메드 랍톡 그지요 그 아 세메드 랍톡 그지요 그 니근 텐츠 그나 테농 저로 이 튕크르 쇼히 그로드니 그남타 지글라 크테와 메티 뎀바진데 총어르 좀 그노 아 케나 치르드나 랍톡 그지엔 그노 세메드 랍톡 그지엔지 뎀바진데 총어르 좀 그노 그양 비후이레 드니 오나 비지질 총미 총마다로 그가 게 치르드나 아지질 총미 총미 총마다지 아지지 그치르드나 아지지게 쇼네이나 달마게 쓴 거 그너찬더니 영이스 마고지 총미 총마다지 치르드나 총마게 치르드나 총마게 쓴 거에 담데 와르게 티다 마디지 마디나 치르드나 마디리스 그 진지 젠 조킹 아리 스팅케 달라 멤바니 헤터르지 오까 겐게 치르드나 멤바 헤터르지 고노케 치르드나 총총아세 시크라리 테나 치르드나 그게 회쟁게 너네 영이 회리 ombi tsukhla la sukha chirizna ta kharshigu kutawindo pichirna nzidi yuandana la jari jenji jiva, kunga jiva chirizna ta arigra shawara chitna yuandana anjwe pi jenji khunu ka shuu chirizna nyamdenga jenga nani chitna chakhichi nyam nda tang chirizna njigrunga nyam nda niga chirizna rigmari tani uchi niwa ginanga chungwa niwa shi khu namchi ngansi tanyamba jiwala arigitanga jesila thari sumbaris adatibu kiwa huawi tsukhuzi ndiwa ta avra htun chang devs salan jar shing ni vr tsums darwa ta rr tun na yer gh shets azung shing azung shing anyen ba dang si ji ji khang khang chum chum shi si chigin zg den so ja jin si ya l tsug na ng khir chi si chimil me long jin tan ba rs ang ji tg ba ji wa yi ser den ma la sang tur shi si arab ta tsu nam gh tin den si qadar man ri vi gdung tang nes ਹੋ ਉਈ ਤੇ ਸਿਖਵਾਈਸ ਗਦੋਂ ਆ ਤਾਪੀ ਫਖਦੁਬ ਜੀਸ ਨਾਮ ਕਿੰਗ ਇਕ ਨਾਰੇ ਆਵਜਿੰਦ ਸੋਦਨ ਨਾਸ਼ਿਕ ਜੋ ਪਾਈਸ ਲਾਲਾ ਲਾਈਨ ਦੇ ਸਰ ਫੈਂਸ ਗਾਸ਼ੀ ਗਦੋਂ ਇਸ ਹੈਮਨਿਲ ਮੇਸ ਰਾਂਨ ਸੁਖ ਇਸ਼ਰਤਾ ਬੋਰੂ ਸਿਗੁਨ ਕੈਂਜ ਦੇ ਦੰਬੀ ਇਕ ਮਾਨੀ ਕਿਸ ਖਚੀਉਕ ਦੀ ਨਾਨੀ ਸੂ ਚਰਿਦਨ ਹੋ ਤਾਮਚੇ ਕ ਚਰਿਦਨ ਗਾਂ ਸੇਸ਼ੇ ਕੁਨ ਨਾ ਗੈਮੂ ਕ ਚਰਿਦਨ ਤਾਪ ਕੁਨ ਤੇ ਤਾਮਚੇ ਕ ਹੋ ਤਾਮਚੇ ਕ ਨਾਂ ਸੰਦੇ ਚਮੋਰੇ ਤੇਦਨ ਅਰਿਗਤੰ ਅਜਿਸਲ ਜ਼ਿਉਕ Arugina chirna arukhini ri. Arukhini chirna chenpo nga tanga chirna chunga nga waka ra chinda zu su nangtun ina chirna arugini tiwa nga ri. Ta nyengag tanga wanju tanga dekir tanga chirna karsi devjur ina arugini chunga nga ri. Ta tabi chirna arukhini tanga anzi zirna. Jitsi ina chirna jitsi tiga chirna evji waka ayang ching iyo avden tanga karji chafshi aga romi shi tiga chobje zula tukha samcha dombi chirna tiga chirna evji ri. Rukhe ni tansi, jisil tukchi rebzi ga ni thamche la chirizna, jangwa thar sunbrir chirizna jangwa kasi. Tenu jangwa chirizna, gadawun da chirizna jombi tabla khinta kiwa. Gayungurin jikwayang chirizna, khwaat ngkhtashig daimba. Damu ga chirizna, khawu ga tsukh thamche lisi. Ayungu ni isi jiri, gadaada pharuji gadaada ga chirizna tsuncha ga dungsi ta rungi hta loo chitazo. Tsuncha ga chirizna, shunungur jenzi chirizna rungi hta loo chitazo. Dashi kura chirizna, khshinirtaki chirizna, nzhugu nugu chirizna, ndamugu ngansila tuangu kiraas. Dabrish tuanchangzi. Oanchang chirizna, kirgi angisi chirizna, nzhugu na maresi. Nzhugu na maresi. Digo, shikura unga chirizna, tuancha, rogu da chirizna, tuancha adakku kiraasi. Shikura unga chirizna, qadurjiga unga da chirizna, gadaake yiku kiraasi. Da rongi da, sungi tabi nu maartuk, angisi chirizna, waka, paru pula, tiki chirizna, nzhugu na maresi. Kakaafsa chirizna, kuchu waka, san jari waka, mara nyagu ni thangli.
너무 그저 다 모아치르즈나 산제

야구는 그 당안에 차례진나 안다 뭐가 남지를 또 온고 그래 대형 차례진나 와 그 통체에서 말해 냐는 말이지 아 이자함치 저 고노르지가 차례진나 와 그 얼당의 용의 차례진나가 로우트다 차례진나 아 그게 총기 차례진나 얼당고 그 나로 하다르튼 나야로 그시고가 이건 가이 차례진나 와 그 흐지기 차례진나 와 그 다 날고는 그 당안에 아 린 날고 그래라스 근데 지금 말이지 그게 진짜 개럭고 샤와나스고 그러운데 진짜 설치했거든요. 아, 다 진짜 리 홍운데 탐치 진짜 난다리. 아, 로하 이거. 그만하대. 아, 뜨고 그래도 탐치 찍은 말이지. 안 돼. 진짜 막 로우라 진짜 고크르톤 거네레스. 어중신 어중신 그냥 받은 거가. 거자 탐치 진짜 막 다 고송고 송고스. 아, 너 팜브르 잡던 게너지. 게 팜브르 잡던 진짜 대지. 어떻게 치르나 치르 치르니 그즘어 치르나. 더 거를 니어는 냐 봐. 다 답시고 우리 멍수대 치르나 와 그 특 진이라 진이 치르나 땡고 그. 다 치르나 카노니 호우드 담치기 치나 카노니 능치 다 버고 그 지나. 다 기계지. 아. 특식이 되지만 하고. 하하 장고 촘촘 장고.

0: 소문 워스클 롱친
1: 소문 워스클 롱친
0: 사랑길 양주
2: 양크나바 제초 데모이나 데랑나 저스이가 니스톤 니트글이다 드비 치앙아던 야스이가 다즈비 치니흐 오스이가 다즈비 치니흐엔라 자바승리 순이 통디 산지르 냠루글이 친제 나응톤나가 나디지글샬
3: 아정도 페이지 럭른 더다니 마당랑 슝 참튼 냠니셸
2: 급급인 총회상 친제 좀르게 지르슬 샤르기 장툴 추구친 살랑다디
3: 우쇼준 등 노동촌지 중국도 너마랑 송설릉데 주고 자율 공시 更年로 거주 대호량수고 등 직무시
2: 상친스트리지 당주진초 등 주시진초디 순위능돈라 10도년으로노
3: 제주부수제 시진핑기 단돈 젠큼 코리가 나돈디 타르뜨기나 페이지 동등등 초아제 등제 나돈시그리 정도가 탄용어린 쿠르 페이지제 환주르 말은 즉바 등 티승도 동와 환주르 지속 페이지제 교용어 정도가 남질라 글플 동안은 어릉디제 젠큼 코리가 나돈 특쇼비 멍지 탑지인 시진핑가 젠큼 화인제 공비 체돈 오고 롱이 차지 중앙 왕구 장비로 어릉지 지속 용리 정도가 남질제 멍분 단클 시대 수고 용리 흥동바 등 당습대 배와 비스 도비 폐지지제 정도가 마든 나르비 응원스 돈다시니 모든 랑숭 참튼 냠니 젠지드거 중국 랑와사르바 긍족기 되진연 응아비 징이 디친 헤블라니비 갑스 지징르엔데 원루이 통성고르 하령 르그지 응아자자 산이딘 르그지 르미 데와리 찬크시그리 시데 저한 등니 다루 소진 르그지 르그니시고 빙고츠 원칠레 정응지 촐름제 비 산디 마임초원데 사콩용제 조거츠 증슬 시바젤 등흥성위 르처 롱슴등 참성지비 마땅아 성우냠니제 제치 소지젠 지중 하링원요 젠큼 코리글보나 금판제 망추데르텔린 당가 조친 조비바니종 제치부수제 시진핑기 중화 머리게 젠틀응 폐진조아 등 미르게 화윤 야르툰 용위 토츠데릉니 젠큼 화윤 즈그쩐데 슈고응아 르즈그 지고드그 최즈그니 정도 폐지데 폐지젠데 히사르비 능툰 가친데 단케시 공기단돈 코리그너 망추등 아론 지라 남칸 원보 나 데스틸린 공기 난지 단돈 머멍라 톤틸 등 조비 코리 러부 쩐기 아랑지 제 환주른 조그니르 바르는 중위 디름니 비세 토비 페지제 디름데 제르와 등스텐 시집수제 시진핑기 환주르 등 제조 페지 동위 총용아 정도 남딜람그니 사르툴랑진 등 탑지 랑진제 지칠 개친 아랍 등 아랑바나 공기 단돈 환주르 폐지 등 젠큼 코리가 송슝와르 젠제와 특주 영특시니 젠큼 코리가 송슝셰바나 톤지 니흐라 송슝셰바 인라 젠큼 코리가 러지셰바나 톤지 니흐 폐지 동아 연비 내히 담보 척기 아니스 타나 제르순 등 타나 뇽주르니 환주르 등 제조 폐지 젠큼 환윤 즉진지 제용지 고드능지 정도가 단용 코리지 폐지지 환주르 말은 즉바 등 티성다 동아 환주르 등 제조 폐지 수고 용니 정도가 남지르 용월 근데 동기 아릉우 쳇등 세르 응어르리 흑시 빈다 히제 네츠셰바니 타니 먹음번제 답지 틀뚱셰비 와르등 데니 사르영 수고 용니 정도가 남지르제 여름담비 고지거월 시진핑가 젠큼 환주 공비 쳇뚱오고 아릉지 제 정도가 타뇽어 남지르제 고마스타바 젠죽서셴바당 젠큼 코리가 비슬 젠틀응응 젤흑서신요 Lūjī rīng rīng jī jī sāngī jī chī shī lāg bī dār cīl lū nī lā tūmīr jā chī gīb chī lī gā wā tāng jī chī tāng mā chī chī rūng gā chī shī tāmbū ngā rī gā nī bā jīn chūng tāb yō Lūjī rīng nām kā ngā lī ngū wā tāng jā yung jā pī mō nī tāng jāng chūng ngā yā chā nyum gā rī cīl rīm cī shī nā jā chī sū sīm tāng jāng chūng sīm chī gā nī jā chī jāb jī tāng jāng chūng shī gā bī lāg nian chūng jā dār cīl lā dā shib cā lūng shī cīn jā chī cīl chī yīg hī sā lībā Sāzhī ngārlī ngōrjīng tā jirni mōnghīr rāngjī jā nāgcīl kēpcīl jā chī nīr ngārlī gāni gōlā shīwī jāchī jīgā jāngjīr jā chūn sārīwī shī jī jīgāyō. Nzīdīg dāmbī chūnggū nā nzīdīg dāmbī chūngchīr tāng, nzīdīg dāmbī chūngsīv, nzīdīg dāmbī zhōngū tāng cīyā cōkī jī rērī yī chibyō. Jinkum Kori Gun Jerduna, Twenty Shetung Jer, Jungduka Nam Jerdung, Kanda Tommy. Rungji Jer Tho Toko Long Logotang, Oiku Dengen Zigitan, the Gentleman, Jenju Sessioni, Dalur New Ulu Logonin Chung Kurija, Jechun De, Chi Tomer, Soy Logli Gavi Rivayo. Tetung Chabji, Zoshin Lirig Pedi Tung Tung Jogonirung, Jungduka Jenny, Daluni Zong, Nikung Saitun Dodum Tunzin Shadia De. ཁྱི ཕྱི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chiga rangjin ji ko chi shui cil jenyong da tongwa. Angi nyang sharada kore dik wechu ji shi di nyanjim ji shawa chung chung ningu zam di thamung tog zidig dambi timji song chung sha jia di chisuk yung ji thamung ga nginzin shik da jiriyo. Nungi changu zhunga bi sanin nang huanjur chisuk pe ji jenjuk za tangni shuk yung ni jangduk namjir shi di zidig dambi chungun zikchin shi ji chetun gojig nang yo. Nungi changu zhunga bangu zombi lor Chungi tana sersun tang tana nyomjir ji necha di tanyung tang zogchi jangxil parnun ji yungwar nyamda ganda tangni. Zidig dambi chungun zigchin ji panji dandig la dini matang rangshung kam chamtin nyamni ji chungu ligja tangrib jen ji leo sarwa mbaipi njagi.
2: Datgibi cib zhenyin. Gabgibin chungan shangchin ji zomrig jirzila shargi zangtul zogchin salang dadi. Chungting honla shangchin tangi shuji. 相亲等于书记相亲等于书记主任吴秀军等相亲等于书记主任吧省政劳动团个藏族的作品提莫的参照系相亲等于人力而用的这种部个部长王大南从德的西伯马斯的担心相亲见过吃了竹香分党杨芬春

0: 등 가친 레서 푸친가 다룽 단돈 아메리키 선진 트럼프이 우크라이나가 나둔 타이크 드위저디 시위 드인튼케 망저린 지르슬셀
1: 어르시 선진 푸친지 치 진인 선비드보닌 잠릉 같은 똥킹 소운간 크르버르 트틀시 급단돈 어르시 쇼티 앙크 리치 제메게 망지 땅 시위 탑라테니 우크라이나버 젠튼 군도 요버마슬 자드 정시 요셀 푸친지 단돈 어르시 쇼티 어르스던 아메리킨 고틀비 나능거 다제비 아메리키 알라스장아디 앙클루치 종치르니 제물셰급고비 지제 당른셰지요정 우클란 쇼정 지제 데드글라 타바잉기 가데 우클란 쇼티 어르스던 아메리키 앙클루치 젠튼 르즈롱니 인증은 통용으로셰버 타바숑나 어르스던 우클란제 츠술정 몽고르버 니지그데트브셀 푸친제 때나 야능거 차스르 네버응기 우클란지 젠튼고비 자드그시메퍼른돌
0: 로마니 신진 다잉거 치브제닌 키 런던 바 요르블랑 피킹거 드리머 토마츠 종르 곤조시바등 냠르 세종거 냠글리숑위 차스르 냠닌 지그제버 레진요 다징거 닌디 고머르 산지르 루플 손데시케당 샤지르 당크 소시 삼치르 머치기비 타그출 셰트브니가 지그나 드리킹거 당크 깡랑아 머뚜비 종리시게 곤조시제데인세 기타인도 토마츠라 드위킹가 덩크 소시와 드위밀셰비 차브스니 냠용 요바등 멍허르 쇼크 소시 테몽가 다츠는 고버 기클체서
1: 냥크남바 덩디 사른디르 냠룩 렌센셰 차르송 렌센디 좀르그바 완디 샤브당 좀르응 간크르바 소놈 제랑 등 조모켈 다르클바 시글루 제치부 다르클바 응적 제랑 등 소놈 렌칭겐 셈군자 등 링젠 로마니 지셰니 다데무시
2: Lover Donchin Jongber Hongong Shede, Chivy Danger Langan Sum Shaggy.
3: Danger Tonchil Shaper, Murray Ridden
4: Gant. Dana Beijing Jet is Lunier Simian.

0: 야, 릭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 저분남바 디나 다타 체적거 산신 농지만나는 찬지 공회 향친 용제 대신세리 라신란들 스카브가와가 찬증게 영이인 남바치 못터냠버가스시
4: 순인 단드레 누인지나 아말룬 단클크 로아 드마치아브라 촌음 단크크 라마 부모 임친이가리 정미 갑선 언고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거티에 쳇
1: 아림든 슈그메타 쳇비 예신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혀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는 자르통 샤제인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는 동제인
3: 촌친더라 랑흑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engusasumja Chomchindara
3: Chomchindara
2: Ditsula Nirni Dung Karma Sumjani Ditsula Nirsumavar Sarangir Nyamju Wachartung Shajayin
0: Thornun Washkil Wongchin
2: 从我们的我是个老龙城三人家的娘住地处的年什么你地处的年什么等啊干嘛俺们你玩啊地处的这里连城的东西人娘可能吧从我们的江中年城坑我是个老龙城街年是为连城的混搭等才生前七年不是挂真气
5: 다는 베이징지 디스로 얻는 인
6: 나모게 튠지 베게게 람네 년준슈 간들힌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게 베게 티람기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测仪。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선규로 냠자리 전쇼주인 탱디 선규로 기난 된조원이
2: 삼루사르베 갸람사바 니치치 지블레 큰용네 방미지교치네 지베 중국 냠토 중국 시바 시교과타
1: 양답의 시교원 체제 따와 족바 락렌따르와 시바레 총징 유중다 광동 메조이 만조기 최고다 강에 심제 지구제기 내된 탁주 체대 롭종 롭소 지습 지대한토 구디당의 고로
2: 怎么能托起是跟其实去蹉跎几里四次给这种来听别给过了我的是安格里街春梅的梦西托有人去的演技春梅其对于解决不得有人总统起用着托春一别的春梅其局全国对面过的所因相听的孙就是去能就是不能说了这个来过来别别你出中国没的云人空白着的这位有别作为取钱行事
1: 接着说起习近平去你把都没事提问托吧的通过提问样吧学者提问七月节期托呢将军设备中共库有松中来团去过的各地当地独立设备中共西北族中的留设备总之其个是年度难语龙阿珍的车轨中国别国族老了三年卡的地震卡去习近平的中共西北的公布组织都进去他就

0: 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 차별 랑고로 칠하기 고르규 제대 로마초로 리밍아 교절의 기수 제교시 안양총계를 짐주 견전 협수대내기 보동 생각이 내둔바 송안빈키 되네 중 타링부 유배 로마 인부인나 닌지기 공내 가바르 개대 랑고로가 그기유 안주장 교절 로마라 직대직기 리미 기수 협수 접교 인시 죄유 도교지링 총원行진司令총계的起 총계的용기격공수 제점매배 교글링코유 준교타르비동교인받다 어준체유다 조승체유소기 랑자따라 레니투주 리그체체구 짐주인도배장 랑고르기 통제침부조견라 십신년부체교인받시 司令총계的짐주라따라주 따동챙가당부의견구와 지수빙키 난주 폭동 랑고르기 지심루가 망부치 직주체대 대다 중교조부 교적하라야 캡아체규마세 응아 지덕장 캡자체유 대다 첩지 지드짐주인도다 총기 도담민나라 형대체대 제점미배 자주락린단에 로마주 폭동 응교를 톱교로 로람 자주인시죄유 四川省金 다주총계의 宣汉总 미순로교부진기 니세공 공도교기교제로마츠 직두상한다 내댕기기 중간라 미순된자기 치둔십시체유 宣汉陆진기陆지 原용기 교마당공 교용내 교제다 니가 사간제기 미순직체다 니유주람 체시르체대 뉴쇼유교 교제로마츠로 된자다 고림된배 교링코요 지두교인시죄유 교주 로마초로 토교 동외진 라게르 폴라 중화소기 내주 퇴마인나 산시 지디디 젠키 토교링 톱당 라게르 최소 최주기 십수 코든 체주지 타이완 총게르 지디주 샤오덴 연라주 인판 악동 칸기 미만 년도바 정풍리기 토교 마당 공기 닌지다 교 동외진 쇼바 추주 개반에 치주 추주 두배 파라 교주 로마츠 교주 라게르 케데 톱당 라게기 빠르게 하다 좀니르 치바 소주 소기 레고니르 초기유 폐지 추주 니점라 융은의 라게 렌톱 제주유
1: 샴르게 난키 선교 네듀 카지 슈구이 정서슈 레몬 발 탈루 다오 당분의 시베 발 랑게키 로듀 처진 소주 레지키 튕기 파느 균튜가 교치마타 시교연키 로듀 처진 소주 레지키 진탕 파르마 튜송레 갸줍시 파르교신 파세티 튜송비 소레키 진탕 파르마리 갸제네 갸차시 토유바타 레니르 용고 튜송브레 갸중타 청중듀 파르유시
0: 소레드 처진 젠부이 최신인 다도단데 축지사 뚜콩베부다 신진기 냠레기 최대 치둔 자주 비교 직조 제대 조지 락제 사드다 툰례 중감 소용 거주 중남 갸지제라 꾸디 당토 조지 총주 톱교리아 대교 뉴대 코든 제조지
1: 치시닝키 추스 줄고타 감은 숨주스르고 이토 랑게키 타윤 송갈 핀도 디네토 경규 추부당진키 교수 제비 긴지 미슈 포디 롱딩 동진비 송갈 치지 죽지 핀도 제바타 송가르 디랑아 모딘키와 콜람토 리바타 핀동 랭게 디랑아 리루부충시
0: 게낭게 주눔 링고 체응아닌게 공매 초조 종인네 라량데 지체싱 게낭게 릉눔다 차요눔게 시종 링고 돈지레 고르 납게니 쳇앙아다 납게 주민가 자유 세주 된규 체베지 제주베 눔주베 만에 똑점 체교인 받다 대고르키 탱직라 승업주의 눈눈낭로라 릉릉급주 코니바 강록부인나 대공기 진공래 고르니슈다 고송아이 케와유
2: 나모 최딩기 양덕디네조 대라 피규르긴 도장디네트 다달기견이 센시버디니 부야룸디네 공부에게 지남기 생규르 냠다디제시
1: 디글레코네비웨네츠 우르스 총통 부진키 치시니 우르스 쇼키 처지 앙살 제스마타 아리키치 트웨문 김멍시토 지디 체덥규니 용진팔 추등용어 차대유 지디마시 부진키 우르스 쇼키

0: 乌鲁苏塔二日古晋明年能领导给班二日阿拉斯加阿迪阿克里奇重叫图全面结构出现中位为密集特区球系体唐林切字月文言用人超给你把图球系体大了每天巧贵给是乌鲁苏乔年乌鲁苏塔二日安克里奇出去西日所为密集特前呢乌有董图体抗叫就职所与基点不是有人给总统泽连斯基次西尼 乌鲁斯总统普京拉永乍级别称一级当我谈给更一杯古晋明年贴给全面级别南北托年乌有董土抗拒就职局了固定东轨是全部的不是提档接级永乍级别尤罗林塔二十所这个局期是这那修改别目前级不是 提名泽连斯基永乍级因其全面级别局政区 可用年马上绝对于马斯
1: 平时恰三几不叫句早天洗手送乌鲁斯桥塘松马几不叫被聊天别个人写电又不是这个雷古那边的人次雷巴农研究的去最新人别为内住了行呢以色列美国给人体的模特都雷巴农所有的小区给别个凶杀了卡多结果热得人不切的明大的呀美国吉兰都当我的密住了美军所有以色列马桥的 이스라엘의멍미식레바논소주도레바논격군당의제구처총유지캡라제도레바논격군당의베베세라시기나차지아미네최신인레고르니르이네괴동정신기미미넘루당대레바논소주기사자망보로이스라엘의멍미다마균랑고로직도크라제구체유지주유 레바논 격군 당기 고지민나 카시무이 최신인 년진 담시의 비배급 레바논다 이스라엘 파라 막점 조과라 니바투 레바논기 나공 용조 추부 체급받다 레바논기 후규다 레바논 서구 현다라 따당 면접아 유민년시 제도 개디 이스라엘기 전송 아르신 체부인나 격군 당기 고교야 모두 비주인 바시
0: 디그데 쿠네 비외네 추 최신이 개진 놈지 원세 대표 차유부시 您提他们空谈卡不扎起别牌牛月从所及从看起导卷别从所及至起杨伟人景起马就农起推荐从所给人况阿古尼坦古尔苏尔古坦嘎的给强烈就真实阿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尔古 가르게 창리에 즉진시를 아고르 굽주광어 타 가르숨슴바 타 창세에 갸진니타 정중계시슴부시
1: 디글레군의 비빈니츠 점령초딘직조기 최신인 협라체배 니동이슈즈조류 바르마기 세리중공정신기 내염추바 정실행군바다 댄자민비의 세리왕기 로레레 콜라시브로 견미통주로 게다 치와 촉다 사야 촉점라 나자 주었다 미치 야다 응급주점 기남도 쇼기유 점령 초딘 직조기 통주다 초딘 차진 렉주 치받다 80년도 세와 캡대 동화 소기 치덕규 세리 된자 민비 내든 왕기 나자 망부 주발레 유튜브 지주유
0: 공세 선교년 준수계 리정원 디라탄 도유 주의 리생경고난계 도치리라시 Mimidachiki, Nanzu Labar Chugiji.
2: Mimibuchiki, Nanzu Labur Chugiji.
0: Chuchudichiki, Nanzu Chuchu, Lembarchi.
2: Tartu Yuki, Chizuni, Mochi Shins, Lembarchi.
0: Michiki, Joyangsi, Yangju Chechua.
2: Yamjo Rimu Joani, Nanji Dende, Yangsen Shiki.
0: Suchu Kang Shiki, Yuki Minan, Yongwachi.
2: 미리카케

0: 기준의타이지자제제신유시타르다가슈뉴올림픽류젠젠소토차제니무신젠도르남잔르지니통마르튼유탄제니이달리세슬라무루나슈키조츠중괴사강기접된타텁딘듄도지제타칼라소제종신유부치시니도니즈조로니중페미추리네베리게로인신르양긴규르쿠년집덴바타자제긴남바냠스투바 미츠오망웨 챔비시 상들니 튜럽 줄고비 튠주도 시도 중화타 디사르비 치바라 파르제 팅만 중심 튜럽 니슈비 루럽 굽주비 튠주도 중잔 마자 냠조 치비 중국 동대 데르레 초바 에비지기 데르레 체유 공시 마조 치니 녀경 치지 신니 튠지 림신 라르스 중화탄지 균치메버 피제 중유 루시티 치존보보 중군동된 데르레 초바 에비지글링기 데르레 체유 공시 지역 진열 쉼바 슈라샹키 푸글람 구주 추구르기 직제 용자 치빈 제구 규림나 나란니 챔비시 상드르기 로기 피림 쳔베 루시시 잠드 충라 루시티 규니 리미 심슈 피웨 저와얀 지기휴 섬유렌 데바라 차제토 게자 추 유지 주부시 공기 살고봐라 공시 산에 티가 레넨 보르친 되버만세 더동 니고르 디귀기 멍신 지구타 롭스 차긴야 꾸지치니 리우수친 유지치 유바시 前辈시 디리 난기 냠시니 에비지가타 중국 징내 비리타 무주 냠데 냠구기 디리시시 티웨 양지 갸치웨 에비지기 사시치면토 튜몽기 제심촌빈 귤쿠키 산에디게 신우 티웨 마와라 랑즈 작단세워탄 북든 튜니르집이 카르데듀신유 산에게 기급 차제 루카기 제치바 우스만 사구이 다가르슈니 오젠 젠종고 추주르 지구 침부치신유 차제니 녀동이서줄로로 다카라 슈뉴 오젠 젠조기 젠도르 남장 콘스 토마르큐르네 올림픽이 카르디토 튕기인바시 카메종기 제사 야원데르 슈노 로드리기 님법 총진 닝슈난기 리샤오롱기 폭튼 시범군규르 총리 저니르 왕위 쿠즈르 슈제 칸시 유바시 공기 차제니 류중탄 로중 렌싱기 규제신부티 저니르 정주치단 롭총시 주부시 공기 샤르조 체니지비 류제티 캡데다니 산에티기 슈누 티웨마웨 심난게 링자 최토비 저와치기유 탄제니 칠림마저로 라제타 토담로블링기 중루상아나 접딘토 체진눈비자 차신유 아르간토담 칠레기 탄제니 페멘로마 사이니이 쇼고 십십도단 정신유 사이니 이슈부니 니도니스루 르다와 당보롱고 추비 중탄 냠레 유저르기 남잔시시 사이니 추비 중국 마젠 왕라기 닌더라 산에티기 기주 니슈르 좁히지기유 공기대나 심세니 미다 미와른 지투치비 제삼시시 로마스 징내르 규륜 톱체 권즈 제슴자네 유저르 체바타 체에게 뷰제야 대단 첩지 레스조시 루시지타 쿠즈르 갸단지 칼라조즈지소 파르다 레와르 티자치비 님구이 대달리 미규무 대다기 균딩기 초와천네 중국다 에비지기 와르기 균체 메비 제슴응원신 유보시
1: 세네게 키케사 다카르키 모바카이 타주 칸토 초고츠 반딩네 수부신체타 수부지체 제신유 내신시도 미네첸카키 멘베 미시로미러 조무조네 능규징부 체둔치신규바타 첸카신다키 멘베 로월르디네 지베 나람타 너콩소러 당제치신바 박내첸카키 멘베 지베 박베니 출러 다신바 지배 챙카기면배 지부초 당냠토 개체 쉐부소 지신유부시 개지 조치 지배 투칭 킹은옵도 스네게르 로교르치케 중쿠 민주주카 니슈적지배 터조 강티르 교티 터조 개주 갭시르 미세키 투칭 라다디 정의러 왕웨 디탄 이차시 제부시 타팅기 웬게 민주티 터조 강키 겐쿠르와 사디 아오이 챙아 중쿠 민주주카르 징비 튼이 지글레 중화시시 昆奇伊娜中国民别三年提给盲错给地谈了来给别为宁都了闽南移民给我不习多明儿特助康图七八结局给不习娘擦钱给不他出国错了特嘎谈居心电别苏里大姐没当为 中国民币给及级别推进强烈格数特殊抗图用年出国错了文件面具切据日完能路可以不是明人玩空气电视了连接重要性大王阿别次宗就所进人气阿住中国面具入卡特殊抗图用年出国错了素不人才他明细了当时切不他王不爱地谈谈日不擦弄所给你催了催国当时切可以不是 面具入卡起级别框内参加他级别期内参加日内参加邦内参加明内参加所其前面具归储物组不谈这当在谈地当接报前这透过习着切不是特殊抗图年数级别起不提的罗尼内举不起牌的言行 罗那中穷啊谈给这三部学民图别出国卡进了面不出当在起学徒老的谈做明明案什么所动过月 昨天透过其规别，你催车个免不催？一餐难大概呢？几天几日？七点不用完几个月？面具入卡起入边，南京开业，文件面具切擦机，让所有交不性命。面具入卡起特殊抗起出库仓嘛，日日新地摊一餐岁月。面具入卡起出库仓内地摊你催了新年，根据俺当在切的，写到成为那天了得端妥当这个饮食送不他。 开的俺为面具切过一次，三年提给面康团，推脱多，集团提个人。天天当街听记者马赛来请去松江西家人一起送去不是？结果被越脱面具入卡去特脱，特脱看了人民案军车免责这天，级别军定去内江国的去来屯民呢，同内西瓦团结。 特殊抗体来推民呢，发图一，他定给文件面具拿起来参看忙不催改变，看错了卷土脱难出名别级别地谈起内团卡级西多图标了，让人图标，结果这组也不切图标，俺最中规面板突击去学个人，来请中路苏瑞克南团俺为西多图标人员越级送一不是，特殊抗体呢是那个福建创作给中规基层团作给现在给呢，你儿跟切不是一不他，中规是那个了着叫去看面具入卡，看你是自己吧，福建行情呢也不是。
0: 南京开业福建去创办蒙古大年特殊抗组织团，福建给缅北女小员工免去几个月。俺最近顾客地摊团呢，七八岁退亲了，顶着学个演习送去不是。你家的三个月别不论的，不是不论俺的，没办法总给中国绕脚的行李别团的那时候，每次给顶着七个席地，各顶比中国胸罩前面落里七个周边，再过了半步七月不是。 结果我从没他，俺东给就拉咱们给，不论第几代的给，就是宋殿给，全在去年吕文贵姓，俺东学了，穷在了罗里穷为各种超市的吃不起去。再过一套，不论第的家对中国胸罩起没完，做个外滩，不论第苦里有滩，新来滩招来不长给来着，别都一年不多，但身边老几人，跟着穷在地不走吃不光呢，来个也不吃个米给的，年不得了，吃个这又不是。 别多言，吃个准备再归脱。中国绕脚的前边行李别团的那个绕脚的问题，从这个团不听俺抢用几千人的团送不行不呢？他家几千人的团就拿交通牌的牌的月子点多。不论对谈中国行李年不来了，从这申诉团不脱不呢？这个你不用再找，这我不签约。中国唯一。 中部行李年不来了，从这有多少我脱不谈。军队求证抵不走谈，按照别团创作组军帖，炸弹产生我才脱不右边。巧你不母体年不来定十不当年。中部巧用给特区绕连着我，军前面的格林三百里去了，军队同军日我有几送多。不论对你 FGG 为啥的举动也不谈，几个给啥子恰当，你给苏丹这位 FGG 你先举个又不行。 新来年，布隆迪家庭团来也不谈。中国师兄给年冬过了年送，俺接受布隆迪了。若有了期间，托了们新来日记开展给草中卡出案年。 不论地球你预知恰下的规定动画谈主力定价